0: 집안의 가장 큰 무기는요, 바로 협동이고요.
1: 네.
0: 혼자 하면은 어려울 만한 모든 과제나 교실 청소 같은 걸할 때에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내가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별로 학급 신문을 만들 때에도 서로 의견이 부딪히면은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협의를 거쳐서 조율해 나가는 기특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우리 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 신문 제작은 사실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집장이 있고 기자가 있고 해서 신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전체 지면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이렇게 협동하는 거. 그래서 신문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에게 또 다른 어떤 협동심이 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또 무엇을 하는지 쉬는 시간 아이들은 요즘 6학년 아이들은 무엇인지 좀 어른들 입장에서는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뭐 하나? 애들은 어떻게 점심시간을 보내나요?
0: 네, 점심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쉬는 시간도 그렇고, 그 짧은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다라고 했을 때 너무 짧게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한쪽에서는 친구들이 게임 이야기를 하거나 옹기종기 모여서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거나 1분이라도 더 몸을 움직이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도 정말 알차게 노는, 열정적으로 노는 스마트한 놀이대장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이 시간 하나하나를 정말 알차게 쓰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귀엽기도 합니다.
2: 아, 네.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데 그 10분 동안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조별로 놀기도 하고 또 친한 친구끼리도 되게 다양한 놀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그 쉬는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부인들이 그 갖는 관심사도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문화도 좀 엿볼 수 있었는데 선생님께 보시기에는 요즘 6학년 친구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0: 아무래도 유튜브 쇼츠나 틱톡, 릴스 같은 숏폼 미디어에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래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 아이돌 음악,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떤 중학교에 가게 될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진로나 학업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아, 곧 중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기성세대와 지금 아이들의 시간들, 관심사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또 어른들이 또 배워야 될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달라지지 않는 건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수업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훨씬 더 재밌다.
0: 맞습니다.
1: 네. 학교에 가는 것은 공부보다 수업 시간 기다리는 게 재미가 아닐까. 누구나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별로 선생님의 이제 학교 다닐 때나 별로 다른 부분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는신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0: 네, 그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정말 그대로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기록하는 배운 공책을 보면서 학기 초보다 향상된 모습에 칭찬을 하면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고 친구가 건넨 말 한마디에 배시시 웃는 그 무해하고 순수한 본질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참 예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 제가 이번 학급신문 그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다 보니까요. 그 아이들의 인성교육도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이 굉장히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평소에 아이들이 인성이 바른 아이들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돕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경청하는 태도, 이거에 대해서 참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꼭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0: 네, 저는 지식 공부보다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과 함께 살아가는 다정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부딪히고 실수도 해보면서 괜찮아, 다시 하면 된다라는 마음의 근육을 키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친구와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마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회복 탄력성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고 아이들의 현재 모습으로 미래를 결정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실패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은 학교에서도 키워주기도 하고 선생님과 같이 그리고 학생들 서로 간에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문화도 이제 계속 학교 내에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좀 따뜻한 배려하는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선생님의 아주 깊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람들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미디어 리터러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미디어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유수캠 편집장님께서 이번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요?
2: 네, 지금 5주차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한 주차 남았는데, 그 아이들이 매일 그 접하는 뉴스, 인터넷 기사,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짜 뉴스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또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도 되게 모호하고, 그래서, 그 최근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례까지 해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해봤는데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모든 정보를 의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이 내용이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해보자는 습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네, 요즘은 이제 그 가짜뉴스나 조작된 영상들을 구별하기 참 어려워요. 사실은 성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이제 AI로 인해서 이게 진실인지 영상이 진실인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갈수록 이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문해력 교육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게 필요할 거라는 꼭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 그 수업 과정을 이제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더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던 것 같아요?
0: 네, 아이들이 평소에 늘 사용하는 유튜브나 SNS 채널이 수업 주제로 나오니까 관심이라든지 눈빛부터 달라지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 딥페이크라든지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뉴스 사례를 접할 때에는 정말 저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집중력을 보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그저 즐거운 놀이터인 줄만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많고 생각해야 할 것도 많다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 저는 수업 중에서 지금 5개의 학교 아이들과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특히 봉사초 친구들은 제가 하세 가는 거리 되게 멀거든요. 아침 9시까지 가는데 1시 걸리는데 그래도 즐거운 게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도 아이들이 좀 보였고 그래서 아이들이 평소 유튜브나 인터넷 영상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을 저와 함께 호흡하고 얘기하는 데도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도 가짜일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도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만큼 미디어라는 게 아이들한테 필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교육이 되게 필요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러한 그 유튜브 인터넷 영상이 아이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건데 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새로운 사실을 이해하고 또 다음에 뉴스나 아니면 영상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아이들이 좀 더 그 문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네. 좀 더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5차, 6차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네네. 교과 과정에 이제는 별도의 어떤 교육이 아니라 교과 과정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좀 그 보면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아이들의 생각까지 미디어가 우리의 생각까지 조종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업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이제 특별히 학급 신문을 또 제가 다는 거. 요즘은 사람들이 신문을 거의 읽지는 않잖아요. 읽진 않고 거의 이제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영상이나 아니면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신문도 가지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마을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수업에서는 마을 신문이 아닌 학급 신문을 만들었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충부들이 우리가 뉴스라고 신문이라고 하면은 그 중앙지에서 나오는 신문을 그냥 받아보는 입장인데 직접 학생들이 학급 신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2: 네, 이 수업은 사실 조별로 협업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조별로 편집장과 기자 역할을 나누었고요. 신문 기사는 학급에서 했던 일이나 학교에서 했던 행사, 체험 활동 이런 걸 기사로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나 선생님을 직접 인터뷰하는 꼭지도 있고 또 질문을 친구들이 직접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첫 시간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거 뭐지 하는 표정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당황스러웠는데 그 회차가 거듭할수록 아이들이 학급신문이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사실 표정 속에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학급신문을 잘 만들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미디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학급신문. 그런데 이제 직접 아이들이 질문지를 만들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데 이 질문지를 만들고 인터뷰하는 과정에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교육적 기능이 굉장히 들어있잖아요. 생각을 내 생각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한다라는 그러한 그 대화의 기술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인터뷰할 때 인터뷰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받는 사람의 서로 그 태도 네, 그런 거 그래서 단순히 학급 신문을 만드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선생님께서도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신문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시 학교에서 이번 미디어 교육은 처음이신가요?
0: 네, 찾아가는 미디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처음이고요.
1: 네.
0: 요즘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워낙 그 이슈가 되다 있다 보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현재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찾아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뭐 한 2시간씩 뭐 4시간씩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긴 차시에 이렇게 학급 신문도 만들어 보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1: 네.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다음에 학교 급식, 학교 신문 만드는 것까지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보겠습니다.

0: 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들으셨습니다. 초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이 곡을 선곡을 해줬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어떻게 빌리진을 이 친구들은 알까 했는데, 역시 음악은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 친구들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공동체 라디오 FM 93.5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 신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봉소초등학교 6학년 1반 김정석 선생님과 함께 학교 생활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우리 6학년 1반 김민재 학생, 이경유 학생, 박규빈 학생, 그리고 조민준 학생과 함께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송촌FM 마을신문에 나오기는 처음인 거예요. 계속 저희가 매월 읽어주는 마을신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혹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라디오에서 어떤 목소리로 자기 생각들을 전해줄지 굉장히 기대가 저도 됩니다. 자,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가워. 자, 오늘 내 친구가 방송국에 왔는데 어때요? 방송국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나 빨리 방송에 가서 라디오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겁나요? 무서워요? 아니면 떨려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 아이들, 친구들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줄까요? 우리 오른쪽에 첫 번째 있는 친구부터요. 네.
2: 처음에 긴장되고 떨렸어요.
0: 네. 그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죠?
2: 네.
0: 네. 잘 왔어요, 오늘. 그리고 우리 다음 친구도요.
3: 저는 처음에는 되게 기대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좀 긴장돼요.
0: 긴장돼요? 선생님이 긴장되지 않게 해줄 능력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세 번째 친구는요?
4: 저도 약간 긴장이 되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요.
0: 그쵸. 네. 여기 오면은 처음엔 긴장되는데 이상한 마술 같은 게 마력이 있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긴장이 풀려요. 우리 마지막 친구는 되게 재밌어서 할것 같은데. 네. 민준인가요?
5: 네네.
0: 네네.
5: 원래 재밌었는데 친구들과 같이 있어서 더 재밌었어요.
0: 네. 앞으로도 남은 방송 끝까지 우리 민준이 학생이 재미를 만들어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혹시 개구쟁이가 아닐 것 같은데, 개구쟁이일 것 같은데, 맞아요?
4: 네.
0: 친구들 맞죠? 제 얘기 맞죠?
4: 네.
6: 망설이는데요.
0: 네.

0: 그런데 그 가끔 그런 개인부장 친구가 학교 분위기도 업 시켜주고 재밌게 우개야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맞나요?
1: 네, 우리 반에서 저기 규빈 학생하고 민준이
0: 네.
1: 학생이 거의 개그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0: 아, 네.
1: 분위기 메이커인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0: 네.
1: 친구들도 재밌게 해주고
0: 네.
1: 우리 반 분위기를 한 층 더 올려주는 아주
0: 네.
1: 재미있는 친구들입니다.
0: 네. 그 눈가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난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오늘 방송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송 출연을 하면서도 새 학생 이제 다른 생각을 했을 것 같긴 한데요. 방금 이제 지금 방송국에 와 있으면서 좀 떨리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는데 편안하게 얘기해 주면 될것 같고요. 우리 학급 신문을 만들었잖아요, 직접. 그래서 이새 학생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받은 후에 이 학급 신문을 만들었는데, 예, 유수경 편집장님은 아이들과 어떤 과정으로 이 학급 신문을 만들기 시작했나요?
2: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필요한지를 사실 저도 하면서 더 느낀 게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 사용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나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은 시간을 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0: 네.
2: 그 미디어와 뉴스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먼저 살펴봤고요. 그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실리는지도 함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접 학교에서 학급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취재도 하고 또 주제도 찾아보고 조별로 기사와 주제를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해내보는 이런 과정들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바로 쓰기보다는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인터뷰할 것인지 또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별로 하는 과정에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0: 네. 신문을 만들기 전에 먼저 주제가 있어야
2: 네.
0: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주제를 정하고 취재 대상과 그것도 취재 대상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2: 그렇죠. 네.
0: 그러면 그 주제에 맞는 분을 찾아서 취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까지 준비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과정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민지 학생은 학급신문에서 어떤 주제나 역할을 맡았나요?
3: 저는 서클 수업에 대한 주제를 맡았고, 역할은 편집점 역할을 맡았습니다.
0: 와, 서클? 반의 동호회 활동 말하는 것이죠?
3: 아, 네.
0: 아니, 맞아요? 서클?
1: 네, 서클 모임처럼 해서요. 네,
0: 네.
1: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서로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하나의 모둠 형태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습니다.
1: 네.
0: 예. 아, 그리고 편집장 역할을 했는데요. 우리 성촌동 마을신문 편집장님과 비슷한 역할? 앞으로 혹시 나중에 신문의 방송국에 기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텐데, 주제를 그렇게 서클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3: 원래는 없었는데, 처음에는 할 때, 그 서클 수업이라는 걸 아직 안 해가지고, 그 주제가 다른 거였는데, 서클 수업을 하니까 좀더 재밌어진 것 같아가지고, 서클로 주제를 바꿨습니다.
0: 서클로 주제를 바꿨다. 그러면은 주제를 이제 정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준비를 하나요?
3: 주제를 정하면은 이제 그에 맞는 내용을 써가지고,
0: 네.
3: 그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신문 그큰 종이에 썼어요, 저는.
0: 자,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금방 탁탁 떠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내용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찾아서 정리했을까요?
3: 그 웨일북이라는 기기로 그
0: 네.
3: 네이버에 그 서클 수업에 대한 걸 대충 조사하고 그
0: 네.
3: 다음에 저희가 한 거를 다시 생각을 해내서 썼습니다.
0: 네, 그래서 인터넷에 도움을 받아서 그런 주제를 정하고 내용도 확인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겸우학생에게 좀 물어볼게요. 겸우학생은 학급신문에서 어떤 주제나 역할을 맡았나요?
4: 저는 인터뷰 기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기자, 오, 기자 역할을, 네.
4: 저희 학교에 계신 영양사 선생님을 인터뷰해서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영양사. 근데 왜 영양사 선생님을 선정했을까요?
4: 영양사 선생님은 되게 경험도 많아 보이시고, 그리고 되게
0: 이제 학교에 전... 계신 네. 선생님과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닦아.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대상 선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쉬는 시간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또 급식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네. 아무래도 우리 영양 선생님의 인기가 있지 않아. 그래서 네. 네. 우리 영양생을 인터뷰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메뉴는 어떻게 짜는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실까? 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주제를 기사로 만들면 친구들이 어떤 점을 새롭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2: 오케이, 학생. 네.
0: 네.
4: 선생님이 계속 하시는 일, 그리고 하면서 어려우셨던 일, 그리고 선생님이 겪으셨던 많은 경험을 친구들이 알게 될 것 같아가지고.
0: 네. 네, 기자로서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궁금한 사항을 기자가 직접 인터뷰해서 함께 나누는 방식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고 아마 영양 선생님도 하고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아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영양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어려웠던 거나 이건 내가 생각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리네 좀 어려운 점은 없었을까요?
4: 보기로는 쉬워 보였는데 네. 직접 기사를 쓰려고 하니까 되게 머리가 새하얘지고
0: 네 맞아요
4: 많이 어려웠어요.
0: 네, 그래서 우리가 신문 볼 때 보면은 그냥 글 썼나 보다라고 하는데 생각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하고 질문지를 만들고 대상을 선정하고 그 어려운 점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겠네요. 그렇죠?
4: 네.
0: 네. 자, 그다음으로 학생은 규빈 학생한테 질문이 들어갈 텐데요. 어떤 주제나 역할을 맡았나요?
5: 저희 조의 주제는 운동회이고 저의 역할은 편집장입니다.
0: 그 조의 편집장이에요. 네네. 자, 그 역할을 맡아보니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5: 조에서 친구들을 이끌고 해야 된다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0: 네.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죠.
5: 네.
0: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또 다른 하나의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그 조의 리더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규빈 친구가 그러면 학교에서 리더는 누구죠?
5: 학교에서는 리더는
0: 네. 반에서 반장. 리더. 반에서 리더.
5: 반장이요.
0: 반장. 그 반장을 또 리더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5: 저희 반 선생님이요.
0: 그렇죠.
2: 그렇죠.
0: 그죠. 아마 조를 리드하면서, 리드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럼 선생님은 어떤 경우 20명, 30명 되는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리더를 해야 하는 또 분이시잖아요.
1: 네.
0: 그러면 선생님이 어려운 점도 혹시 이해했을까요, 우리 규빈이 학생?
5: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0: 와, 큰 결실이었네요.
1: 특히 우리 규빈 학생은 네. 그래도 이런 활동 같은 걸 할 때 본인이 네. 자신감 있게 먼저 나서서 본인이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입니다.
0: 네. 그래서 규빈 학생 아마 리더의 자질이 무엇인지 배우는 여러 가지 그 교육 활동을 하게 되네요. 사실은 하나의 주제지만. 네. 자, 그렇고.
2: 민준이도 물어볼까요?
0: 민준이?
2: 네.
0: 민준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떤 역할과 주제를 맡았나요?
2: 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네.
4: 저는 화채를 주제로 했고 화채를 대한 기사를 쓰는 역할을 했습니다.
0: 아, 화채면 그 먹는 거 말하는 거예요?
4: 네.
0: 아, 여름이니까 주제로 그걸 선정한 거예요?
4: 네.
0: 그러면 화채는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알아요? 어떤 거
2: 기사에 썼던 걸 봤는데 네. 제가
1: 처음에 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학급 자치 활동으로 학생들이 회의를 하고 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7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낸 게 화채 만들기였습니다. 오. 그랬는데 그냥 화채 만들기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고 있는 랜덤으로 재료를 가져와서 화채를 만드는 활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재미를 느꼈던 활동으로 생각해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0: 그럼 각자 나름대로 학생들이 화채에 들어갈 재료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생각들이 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화채에 들어갈 재료를 왜 가져왔는지 이유도 물어보면은 또 하나 재밌는 스토리가 화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학급 식문은 원래 이제 혼자 쓰는 글과 좀 다르잖아요. 친구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의견을 나누고 하나의 기사를 정리하는 과정은 좀 어땠나요, 규빈이 학생?
5: 저는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0: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근데 혼자 할 때 뭐하고 같이 이제 가까워지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하다 보면은 서로 생각이 다를 때도 있었었잖아요. 그런 데는 없었어서 힘든 것은 없었어요?
5: 힘든 것은 사서 선생님과 인터뷰만 내용을 썼는데 우리 반에서 있던 내용 세 개를 써야 돼서 그게 좀 막막했어요.
0: 막막했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5: 저희 모둠끼리 얘기를 해서 구역을 네 개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이야기를 다 넣었어요.
0: 역시 또 협업의 큰 장점이 또 거기에서 드러나는군요. 네.
2: 네, 우리 규빈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편집장과 기자 역할을 좀 충실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6학년 다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한 번 더 말하자면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조별로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모습 보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궁합이 참 좋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지 학생이 그 리더십이 대단했거든요. 제가 여러 어초를 봤는데 우리 민지 학생도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땠는지 이 활동하면서. 네.
3: 이 활동을 하면서 학급 신문을 만드는 법을 좀 더 잘 알았고 친구들을 이끌어가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0: 리더의 자질이 보이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리더로서 친구들 이끌어가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그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나와 있는 신문을 보지만 직접 만들어 보고 그 안에 정말 많은 과정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 방송에서는 다 풀어낼 수 없지만 많은 것들을 그 과정에서 배웠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문을 만들면서 직접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했는데요. 이제 인터뷰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민지 학생은 누구를 인터뷰하게 되었나요?
3: 저희는 그 체육 선생님을 인터뷰했습니다.
0: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죠. 네. 가장 네, 기다리는 또 기대하는 수업이기도 하고요. 네, 어땠어요?
3: 체육 선생님을 인터뷰하니까 건강에 좋은 습관들도 알려주시고 다양한 거 건강에 대한 거나 자기 몸을 지키는 법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0: 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3: 질문 중에서 지금 직업에 만족하시는지
0: 네.
3: 질문을 했었어요.
0: 답변은 어땠어요?
3: 답변이 만족하는데 아이들에게 약간 좀 나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어요.
0: 네. 그런데 그 질문을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께 이제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질문?
3: 그 다른 질문 중에서도 그 체육 선생님한테 가장 기억이 남을 제 그거 질문이 그 어떤 그 직업에 만족하시는지일 것 같아서.
0: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체육 시간에는 그야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풀어놓는
1: 네.
0: 수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안전하게 체육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풀어져 있으니까 또잘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인터뷰하는 중에 힘드신 건 없으신 혹시 물어보기도 하셨을까요? 민작생?
3: 어떤 점이 힘드냐고
0: 네.
3: 물어봤을 때, 약간 아이들이 계속 선생님 말안 듣고 계속 막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니까 어쩔 수
0: 네.
3: 없이 소리를 조금씩 치시는데 그때가 약간 좀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0: 네, 그러니까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좀더 체육 시간에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터뷰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그 내용을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체육 선생님은 이런 점이 힘들어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또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
2: 그 조별로 인터뷰를 좀 만들었잖아요. 제가 사실 그 과정을 지켜봤는데 아이들이 그 질문하는 법을 사실은 잘 배우지 못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어떤 질문을 그 상대에 맞는 질문을 만드는 이 과정이 쉽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사실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깊었던 게 상대방 선생님을 섭외하고 그분에 맞는 질문을 만들고 이 과정이 저는 사실 그 학교 선생님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질문지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겸우 학생도 질문 되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3: 네.
2: 그죠? 네. 얘기 좀 해볼까요? 어떤 사람 인터뷰했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3: 영양사 선생님 인터뷰를 했고,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가장 뿌듯했던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0: 네, 어떤 답변을 받았어요?
3: 먼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왜 맛있는 거안 주고 건강한 음식만 계속 주냐 하고 이제 뿌듯했던 점은 급식이 맛있었다고 할때 애들이 맛있었다고 할때 가장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0: 네, 사실 맛과 건강한 음식은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구분을 하고 있네요. 네. 맛이 좋은 것은 거기 안에 우리 혀를 조금 혀가 즐거워하는 것과 우리 몸이 좋아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양소 선생님은 다양한 영양소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메뉴를 짜니까 꼭 맛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또 생각이 달라지면 또 맛있게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내 몸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하면 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영양 선생님께서 맛있는 거 맛있었다라는 어떤 평을 해줬을 때 아마 가장 기뻤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 규빈이 학생은요 어땠어요? 누구 인터뷰하고 무엇을 좀 많이 알고 싶었었나요?
5: 저희 모둠은 사서 선생님을 인터뷰했고,
0: 어, 네.
5: 가장 궁금했던 거는 초등학생이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0: 네, 어떤 책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5: 긴긴 밤과 해리엇이었습니다.
0: 긴긴 밤과 해리엇?
5: 네.
0: 어떤 점이 이 책을 초등학생에게 추천한다고 하시던가요? 어떤 점에서? 네.
5: 이 책은 초등학생이 동물은 과연 사람을 위한 걸까, 동물을 위한 걸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0: 오, 네, 맞아요. 혹시 그럼 친구, 규빈이는 아직 안 읽어보지 않았죠?
5: 아, 네.
0: 그럼 여러분 친구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볼 생각은 있나요? 네. 선생님 생각했을 때, 편집장님도
2: 네.
0: 마찬가지로, 동물원, 이거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2: 네,
0: 좋은
2: 맞아.
0: 책인
2: 좋은
0: 것 같아요.
2: 주제죠. 네.
0: 네네. 동물원은 동물에 있어야 되나? 여러분들도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도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한번 토론을 해도 좋지 않을까?
1: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는 네. 이제 긴긴 밤을 가지고 온책 읽기라고 해서 네. 네, 한 학기 정도 그거를 같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2학기 때 사실은 긴긴 밤을 아이들하고 한번 읽어보려고 네. 계획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과연 동물원은 있어야 할까, 있지 말아야 할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들어보는 네. 좋은 시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사자성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책을 추천해줬고 또 그걸 또 반영을 해서 2학기에 수업에 넣는다고 하니까 그 또 받아주신 선생님도 더 멋지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민준이 학생은요?
6: 저희 모둠은 체육 선생님을 인터뷰했습니다.
0: 아, 네네. 특별히 이제 그 우리 민지 학생과 다른 어떤 답변 받은 거 있나요? 다른 질문
2: 혹시 질문 기억나는 거 있을까요?
0: 네. 자, 그러면 인터뷰할 때 어땠어요? 이제 이게 그 그냥 학생이 선생님한테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인터뷰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2: 직접 선생님 찾아가서 인터뷰했잖아요. 네. 그때 네. 좀 어땠는지.
0: 기분이 네. 어땠어요? 네.
6: 그때 체육 선생님을 찾아가니까
2: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네.
6: 긴장했어요.
2: 긴장했어요?
0: 네. 네. 그래서 인터뷰는 잘 마친 거죠?
6: 네.
0: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인터뷰가. 그렇죠. 네, 그런데 모든 것은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처음인 거니까, 그래도 처음 어떤 그런 경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취재했던 인터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에게 이제 그, 좀 공통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해보기 전과 그 다음에 직접 해본 뒤에 기자라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이 달라졌는지 그죠? 한 번도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뷰하기 전과 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민지 학생부터 얘기해볼까요?
3: 처음에는 인터뷰를 해볼 그런 자신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인터뷰를 갔었는데 그때는 뭐 했었나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니까 긴장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말했어요.
0: 네. 그리고 인터뷰를 받는 분도 편안하게 대해주셨죠?
3: 네.
0: 네. 자, 그 다음에 겸유 학생은요?
4: 처음에 저희가 질문을 만들었을 때 질문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영양사 선생님이께서 이거를 잘 다 말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의 궁금증을 다 풀어줄 수 있게 잘 말해주셔서 좋았습니다.
0: 네. 그리고 그 질문지가 좋으니까 답변도 좋은 거예요. 질문지를 잘 만들면 답변도 좋은 답이 온다라는 거 아마 그것도 배웠을 것 같아요. 우리 규빈이 학생은요?
5: 사서 선생님이 저희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말해 주셔서 되게 좀 쉬웠어요.
0: 네, 쉬웠어요. 그렇죠. 네. 또 답변을 해주실 분들은 또 적정한 대상을 잘 찾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규빈이 학생, 민준이 학생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6: 체육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체육 선생님이 또 좋은 정보를 주셔서 기사를 쓰기 쉬웠어요.
0: 네, 네, 좋은 정보 그리고 또 맞아. 그러니까 답변이 또 잘 나와야 많이 또 기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가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인터뷰라는 과정이 종합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하는 사람, 받는 사람, 또 어떻게 질문지를 만드는지, 어떻게 접근해서 대화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그 취재 하면서 인터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질문한다는 것에 대해서 수업 시간이라든지 평소에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들을 1, 2학년 때, 저학년 때는 정말 많이 손을 들고 자기의 말을 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점점 이제 3, 4학년, 5, 6학년이 되면서 질문하는 횟수와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처음 할 때, 아, 내가 평소에 이런 것들 안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 질문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맞아요. 또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질문하기. 왜냐면 AI 시대에 있어서 AI가 모든 걸 해결해 주긴 하지만, 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그런 것도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좀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은 질문을 준비하고 또 그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요. 만약에 다시 인터뷰할 기회가 생긴다면은 다음에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은지 우리 민지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줄래요?
4: 다음에 질문을 한다면 저는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0: 왜 그런가요?
4: 교장 선생님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어떤 것이고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0: 네. 또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한번 꼭 교장 선생님께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겸유 학생은요?
7: 저는 체육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0: 체육 선생님 인기가 좋으네요. 네, 어떤 점이요?
7: 제가 체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7: 그래서 체육에 대해 관심도 많고 해서 그거에 대해 궁금증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풀고 싶어요.
0: 네. 네, 다른 친구들이 또 인터뷰했지만 또 우리 겸유 학생이 체육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규빈 학생은요?
5: 저는 다음에 보건 선생님과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0: 왜요?
5: 앞 다쳐서 오는 학생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그걸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0: 네, 그렇군요. 정말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민준이 학생은요?
6: 저는 담임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0: 사실은 제가 우리 규빈이까지 얘기 듣고 왜 담임 선생님 얘기 안 나오지 사실 그랬는데 우리 민준이 학생 그 얘기를 딱 해줬어. 아유.
1: 사실은 그날도 담임 선생에 대한 인터뷰가 사실 원하는 쪽이 있었는데,
0: 네,
1: 이제 저보다는 다른 선생님 먼저 우선 하고 없으면 이제 저를 하려고 했었는데,
0: 네,
1: 또 이렇게 또 민준이 학생 이야기를 해줬네요.
0: 역시 분위기 메이커 맞아요. 왜 담임선생님 얘기 안 나오지? 저는 내심 지금 그 걱정하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민준이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뭐가 가장 궁금해요? 여기서 한번 한 가지 질문만 해보면 어떨까요?
6: 저는 담임선생님이 가장 기쁠 때가 궁금해요.
0: 여기서 그러면 담임선생님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가요?
1: 제가 이제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그래도 가장 좀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아, 오늘 하루 학교 오는 게 정말 재밌구나, 그리고 내일 또 학교 가고 싶구나, 이런 말들과 그런 표정들을 할 때가 가장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 잘 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라디오 방송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자, 내 친구는 학교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제가 추측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민지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4: 급식 시간이요.
0: 급식 시간, 맞아요. 급식 시간은 밥 먹으러 가면 몇 분 걸려요?
4: 밥 먹으러 가면은, 밥 먹는 것까지요?
0: 네네.
4: 30분?
0: 아, 그렇군요. 나머지 시간은 30분은 또 쉬는 시간이고요.
4: 네.
0: 네. 자, 그러면 교미 학생은요?
7: 저도 점심시간을 항상 기다려요.
0: 집에서 먹는 밥보다 더 맛있어서 그런 거죠?
7: 집밥이 제일 맛있긴 해요.
0: 엄마 서운하지 않겠네요. 다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규빈 학생은요?
5: 저는 아무래도 역시 학교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집에 갈 때. 그럼 집에 가서 뭐예요?
5: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거나,
0: 네,
5: 컴퓨터로 게임을 해요.
0: 아, 그렇죠. 집에 그러면 2시 30분 딱 종 치면 요이 땅 하고 뛰어가가지고 집에 가서 하는 게 게임이다. 그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민준이 학생 마지막으로요.
6: 저는 점심시간이
0: 점심시간이요. 아, 모든 학생들이 기다리는 시간, 학교에서 점심시간, 그리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느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나요?
1: 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10분이라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이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은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지만 저도 친구들에게 말은 못했지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네. 그때나마 잠시라도 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돼서 저는 네. 그때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훌쩍 흘렀어요. 네. 그래서 이번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진행해 주시는 편집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네. 아이들과 어떠셨나요?
2: 사실 5개 학교 아이들이 다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약간씩 수준 차도 나기도 하고 그 학교의 분위기라는 것도 사실 무시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완주 지역은 제가 4년 차 지금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처음이었거든요. 완주는 좀 멀긴 했지만 되게 궁금증이 있었어요. 공서초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교육률이 되게 높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을 하고 왔었는데 선생님하고 아이들의 궁합이 잘 맞는 학급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 눈빛도 봐주시고 또 아이들하고 그 눈높이에서 수업 진행하시고 또 이 교육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디어 니트러스를 떠나서 사실은 같이 호흡하는 이 과정이 아이들 성장을 돕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겠구나 그 생각 들었고요. 또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그 좋은 뉴스나 가짜 뉴스나 이런 걸 구분을 하는 방법들을 같이 나누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협업하고 또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그 과정이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0: 네. 자, 학교에 그서 요즘 사실은 참 학교 교사에 대해서 또 학생들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각각 학교에서 그 교사에 대해서 또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이야기도 또 참 많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라는 게 이제 소비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이제 소비가 되는데 또 우리 봉소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과 깊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 훌륭한 교육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이야기 들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거의 다 흘러서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할 텐데 오늘 다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이제?
6: 네.
0: 네. 이제 긴장 풀렸죠?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끝날 시간이 돼버렸네. 네. 자, 오늘 멀리도 그 봉동에서 여기 스튜디오에까지 나와주신 우리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럼요.
1: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친구와 함께 웃고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학교 생활이 오래도록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봉소초등학교 김정석 선생님, 김민지, 이경우, 백규빈, 조민준 학생,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유수경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송촌 FM 읽어주는 마을 신문 진행의 남진숙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문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먼저 밀려오는 아침입니다.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낮 기온이 39도, 40도에 육박하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차 안에 계신 분도, 일터에 계신 분도, 또 집에서 더위를 견디고 계신 분도 오늘만큼은 서두르지 말고 물도 자주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가 심하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죠? 평소라면 웃고 넘길 일에도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괜한 말을 건네기도 하죠. 그러니 오늘은 서로에게 조금만 더 여유를 내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뜨거워도 우리의 말과 마음만큼은 시원하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일상에 잠시 쉬어갈 그늘이 되어드리는 방송 935 라디오 전주원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태연, 제주도의 푸른밤.

네, FM93.5MHz 935 라디오 전존 183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만큼은 뜨거운 도심을 잠시 벗어나 푸른 바다와 아주 신선한 선선한 밤바람을 만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제주도에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여름 휴가철일 것 같은데요. 여름 휴가로 여러분들 시원한 곳으로 많이들 가시고 또 제주도들 많이들 가시죠. 제주도의 푸른 밤 보고 시원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 시작할 때 굉장히 덥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너무 덥습니다. 덥다는 말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뜨겁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영남지방, 뭐 울산, 부산 이런 곳은 연일 39도, 뭐 40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죠. 한낮에 뭐 해운대에서는 뭐 낮에 그보다 더 뜨겁게 막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그런 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온도계가 고장날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극한 폭염이죠. 그리고 뭐 열대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대야가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며칠 정도였는데 지금 뭐 일주일이 넘어가고 최장 뭐 13일, 2주 이렇게 되고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최장 열대야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도 정말 많이 더워졌죠. 최근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여름이 예전에 전주도가 덥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덥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요. 과거에는 에어컨 없이도 버텼다.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뭐 낮은 뭐 뿐만 아니라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에어컨 없이 보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덥고 습한 그런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날에는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야 할 일을 모두 해내지 못했다고 마음까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뭐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잠시 몸을 식히시거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그늘에서 자주 쉬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날 뜨겁지만 시원한 숲에 가셔서 이렇게 시원한 숲의 공기 그리고 나무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쉬었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말보다 많이 덥지? 잠깐 쉬어가자 라는 그런 한마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주온도 여러분 곁에서 조금은 시원하고 조금은 다정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다시 여름 그리고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네, 음악 두곡 듣고 왔는데요.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다시 여름 그리고 이어서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듣고 왔습니다. 여름 한 조각이라는 단어 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한여름이라고 하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늦은 밤의 산책 뭐 차가운 수막 한 조각 같은 그런 풍경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올여름은 뭐 낭만을 느끼기 전에 정말 덥다는 말부터 나오게 됩니다. 덥다, 뜨겁다. 뭐 낮에는 숨이 막힐 만큼 뜨겁고 밤이 되어도 열기가 쉬 가시지 않죠. 뭐 이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여름을 견디게 해주는 그런 작은 꿀 같은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선풍기 앞에서 또는 에어컨 앞에서 맞는 바람, 그리고 반가운 사람과 나누는 그런 짧은 안부, 그리고 시원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지금처럼 함께 듣는 노래 한 곡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작은 꿀 같은 그런 순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가 너무 덥고 힘들더라도 뭐 사소하지만 시원한 순간 하나쯤은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더운 여름날에는 몸이 보내는 그런 신호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목이 마르기 전에 꼭 물을 챙겨 드시고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우면 조금씩 쉬었다 가시고 잠깐이라도 쉬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름날.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매주 일에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935 라디오 전주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요.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다양한 라디오 드라마, 스포츠, 음악, 문화, 그리고 지역의 소식들,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체지방 감량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비만 탈출 프로그램 4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체지방률이 남성 20%, 여성 28% 이상인 만 19세부터 65세까지의 전주 시민으로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체지방률이 높은 시민을 우선 선정합니다. 프로그램은 8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참여자들은 체지방 감량을 위한 영양 교육과 식사 일지 점검을 받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등 단체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21일까지고요.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혈액 검사와 체성분 측정이 진행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전화 063-281-6335 또는 63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소통협력센터가 전주의 지역자원을 새로운 브랜드와 사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2026년 전주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 관광 자원, 유휴 공간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입니다. 2명에서 5명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고요. 모두 15개 팀을 선발합니다. 모집 분야는 지역 가치와 로컬 푸드, 거점 브랜딩, 지역 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관광, 디지털 문화 체험 등입니다. 선정된 팀에는 두 차례 온라인 멘토링이 제공되고요. 최종 발표와 심사를 거쳐 대상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온라인 멘토링은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되고요. 본 행사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주 소통협력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1일 오후 2시까지 참가 신청서와 기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정상적으로 신청됐는지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8월 27일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소통협력센터 지역소통협력팀 전화 063-288-7103번으로 하면 됩니다. 전주시가 더 나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먼저 주민 참여 예산 제한은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중 접수 기간은 7월과 8월이고요. 이후에도 연중 수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주민 2참여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동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기획예산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주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참여 예산 제안도 받습니다. 접수 기한은 8월 4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접수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청년정책 누리집 청정지대나 전주시 통합 신청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정착과 가족 친화 환경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 혁신 시민 정책 제안도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접수는 8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주시 인구 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전주시 기획 예산과 063-281-204번, 청년 참여 예산은 063-281-8718번, 인구혁신 시민 정책 제안은 063-281-867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지겠습니다. 윤마치 초록.

네, 윷마치 초록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출신 고 조성만 열사의 삶을 조명한 음악극이 열립니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8월 8일 오후 7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음악극 한 청년의 마지막 편지 그렇게 통일의 문을 두드렸다를 공연합니다. 김제 출신인 조성만 열사는 1988년 서울 명동성당에서 양심수 석방과 한반도 평화, 통일 등을 촉구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됐으며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조 열사의 삶을 음악과 연극, 영상으로 재구성해 민주주의와 평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룩스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빗소리 합창단도 무대에 함께 합니다. 공연 제작비 마련을 위한 천인 추진위원도 7월 30일까지 모집하고요. 개인은 5만원, 단체는 10만원 이상 후원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화 063-231-061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제9회 전주독서대전을 함께 운영할 자원봉사자 80명을 모집합니다.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책 읽는 도시 글 쓰는 전주를 슬로건으로 달려라 책을 주제로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벽문화관 1원에서 열립니다. 행사 기간에는 강연과 전시, 체험, 북마켓 등 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원봉사자는 행사 안내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사장 환경 정리 등을 맡게 됩니다. 활동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8시간이고요. 하루 단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흘 연속 참여자도 환영합니다. 활동자에게는 하루 8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고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8월 23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제9회 전주 독서대전 자원봉사자 모집을 검색해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 결과는 8월 24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독서대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이 책을 매개로 청년들이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2026 전주 청년 독서 토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행사는 오는 9월 1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주 한옥마을 내 향교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선정 도서는 모드리안 작가의 파리의 심리학 카페입니다. 일과 사랑, 인간관계, 상처와 분노, 마음속 공허함 등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을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참가 대상은 책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60명이고요. 사전 신청자에게는 토론 도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서는 전주 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수령할 수 있고요. 자세한 일정은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모집 인원이 채워지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독서대전 청년 독서토론 기획팀 전화 063-230-1858번 또는 010-6726-877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기점놀이 전수관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주 기점놀이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완산구 세내로에 있는 전주 기점놀이 전수관 개동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에는 9월 24일과 26일에 별도로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전주 기점놀이에 대한 소개와 공연을 관람한 뒤 장구와 북, 소고를 연주하고 길을 직접 다뤄보는 체험에 참여합니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참가자와 전수관 단원들이 함께하는 합동 공연도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5세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전주 시민과 관광객으로 회차별 선착순 30명 안팎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홍보물에
통해서 하시거나 전화 또는 현장에서 할 수 있고요. 참여자가 확정된 신청자에게는 확정된 신청자에게는 개별 문자로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 전화 063-225-0505번 또는 050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소식 듣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 들어보도록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치마 러브샤인.

네, FM 93.5MHz죠. 구상화라디오 전주원 듣고 있습니다. 연일 경고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경보 11시를 기점으로 내려졌다고 안전 문자가 왔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시민기록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록체험 프로그램 함께 만나봐요 전주의 기록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8월 14일까지 전주 시민기록관에서 진행되고요. 참가자들은 전주의 역사와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다양한 기록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평소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기록물 보존 공간을 둘러보는 시크릿 수장고 탐방과 옛날 기록 재생기기를 직접 경험하는 네트로테크 체험, 전주의 과거 모습을 만나는 백투더 전주 등입니다. 또 자신의 기억을 기록으로 표현해보는 기억 더하기 기록 공방과 세대별 생활 문화를 살펴보는 시대 공감 기록 체험도 마련됩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 지역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여름 휴가철 전주를 방문한 가족 단위 여행객과 기록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하고요. 장소는 전주시 덕진구 견원로 264에 있는 전주시민기록관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전주시민기록관 전화 063-281-2934, 063-281-293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친수쉼터가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전주 공예품 전시관 오목대 전통정원에 물과 그늘, 휴식 공간을 갖춘 여름철 친수쉼터를 마련합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매시간 50분 운영한 뒤 10분간 휴식합니다. 쉼터에는 물을 채운 인공 연못을 비롯해 대형 그늘막과 의자, 냉풍기 등이 설치됩니다. 인공 잔디와 캐릭터 조형물, 대형 풍선으로 꾸민 여름 포토존도 운영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8월 1일에는 혼성 듀오의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이어서 비눗방울 공연과 한궁 체험, 풍선 공연 등이 8월 17일까지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폭우나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문화정책과 전화 063-281-22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8월 23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12개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640여 명으로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22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프로그램은 8월 8일에는 꽃심 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우주로 1216에서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고요. 프로그램별 운영 날짜와 모집 대상은 서로 다르고 참여 신청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의 프로그램 접수 신청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이나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질까요? 백야, 첫사랑.

네, 배가 첫사랑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 소식 몇 가지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역이 좀 많이 달라졌죠. 전주역이 증축 공사에 따라서요, 기존 전면 주차장 운영이 중단되고 후면 주차장이 새롭게 개방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7월 27일부터 전주역 전면 주차장 운영을 중지하고 모두 382면 규모의 후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면 주차장은 동부대로에서 진입도로와 장제길을 거쳐 이용할 수 있고요. 주차장에서는 선상 연결 통로를 통해서요, 전주역 열차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차 대수가 많아졌고요. 또 쉽게 선상 통로를 통해서 이동 가능하시니까 착오 없으시고요.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전주시 교통정책과 전화 063-281-2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고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 축제와 관련된 기록 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 봉투 등 한지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기증 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그리고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 935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뜨거운 폭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전주 소식 알아봤습니다.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이번 여름은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그런 계절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무리해서 무언가를 더 해내기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고 잠깐씩 쉬어가고요. 내 몸의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 때문에 마음의 온도까지 높아지지 않도록 가까운 사람에게 좀 더 부드럽게, 나 자신에게는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운 여름날 서로가 조금만 저기에도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다양한 전주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주 여러 소식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시민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들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7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은 8월의 초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머물고 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이었습니다. 끝곡으로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왕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Please listen carefully. Hello. Oh my goodness.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5: 하나, 둘, 셋, 넷.

0: 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입니다. 저는 11년차 견주 소미언니 별디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사 우디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니, 소개가 보통 이런 프로그램 하면은 일관되게 진행을 하거든요. 맨날 바뀌시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동네 수의사 했다가 뭐 네, 김정우 수의사 이렇게 하다가 마음대로 하시는 우리 우디 모시고 오늘도 즐거운 이야기, 수의학 정보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장마도 시작이 됐고,
1: 너무 더워요.
0: 네, 여름철이 되면 동물병원 진료실이 유독 이것 때문에 발 디딜 틈이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우디, 제가 이렇게 살짝 힌트를 던졌는데, 주제는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1: 네, 아마 앞에 멘트만 듣고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여름철 되면 이제 온도도 올라가고
0: 네.
1: 습도도 엄청 올라가면서 그 아이들의 방어벽이 이제 무너지는 계절인데 피부질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준비했습니다.
0: 맞아요. 여름이 되면 아이들이 온종일 그 다리를 발발 떨면서 몸을 긁거나 발가락 이렇게 찹찹 핥아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밤잠을 설친다는 사연이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도 많이 느꼈고 많은 보호자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왜 유독 여름에만 이런 피부병이 좀 심해지는 느낌이 들까요?
1: 털로 덮여 있는 아이들의 피부 구조 때문인데요. 고온 다습한 여름 날씨가 털 속에 이제 습기를 가두어가지고 거대한 온실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온실 속에서 평소에는 얌전하던 이제 균들이 폭발적으로 증식하면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0: 네, 온실 속의 균들이라 밖에서 묻어오는 그 나쁜 세균들이 털 안에 있다가 증식을 하는 건가? 아니면
1: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요. 보통 이제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온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공존하던 세균들, 그리고 곰팡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농핏증 일으키는 이제 포도상구균 이런 것들인데요.
0: 네.
1: 습도가 높아지면은 이 세균들이 엄청 증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피부를 갉아먹고 고름과 딱지를 만들고 이렇습니다.
0: 원래 그몸 안에 있던 균들이 환경이 바뀌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1: 맞아요. 그리고 이런 세균들도 있고 또 아마 아실 텐데 그 쿰쿰한 냄새
0: 아,
1: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발냄새.
1: 꼬린내 약간 요런 거. 요런 것들도 이제 여름철에 이제 문제를 좀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0: 근데 되게 귀엽잖아요. 그 냄새 자체가.
1: 맞아요. 저도 약간
0: 큐트한 스멜.
1: 저도 좋아하기는
0: 네네.
1: 하는데
0: 그것도 균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1: 맞아요. 말라세치아라고 하는 효모균, 곰팡이균 때문에 이제 나는 냄새인데 조금 있으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약간 이렇게 여름철 덥고 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기름져지고 했을 때 심각한 이제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0: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인지 뒤쪽에서 설명을 해주시겠고. 근데 그 보호자분들은 아이가 긁으면 일단 집에서 목욕을 더 자주 씻기게 되기도 하잖아요?
1: 그죠, 그죠.
0: 그죠. 가려워하니까. 그, 저희 머리 안 감으면 가렵듯이,
1: 그죠. 응, 젤도 많이
0: 얘가 안
1: 생기고.
0: 씻어서 가렵나? 이런 생각에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샴푸를 자주 해주면 균들이 좀 씻겨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1: 청결하게 이제 해주시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0: 네네.
1: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약용 샴푸 사용하시면 더 좋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무작정 목욕 횟수만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고요. 그 안에 털 속까지 좀 바짝 말려주는 게좀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안 그러면 이제 균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꼴이 되니까 그런 거죠?
1: 맞아요. 거기 안에서 이제 더 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0: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샴푸나 사람이 쓰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게 고급 샴푸도 쓰니까
1: 그쵸.
0: 가려움에 바르는 연고 같은 거.
1: 가끔 있으시긴 해요.
0: 궁금하긴 해요. 발라도 되지 않을까?
1: 근데 이제 뭐 바르려고 해서 바르시는 것 같지는 않고
0: 네.
1: 이제 당장 이제
0: 급하니까?
1: 급해가지고 뭐 일회성으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사람 피부하고는 조금 달라서 사람용을 사용했을 때는 오히려 피부를 더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0: 그러면 함부로 내가 이렇게 발라줬다가 더큰 병을 키울 수도 있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강아지 고양이들도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 들어있는 연고나 이런 것들도 사용하는데 이제 사람 거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덧나서 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0: 그 여름철 뭐 감염성 피부염은 뭐 어떤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앞에서 말했던 세균 곰팡이.
0: 네. 그리고 또 있나요?
1: 그렇죠. 기생충 있습니다. 찐득이.
0: 찐득이. 쫀득이 아니고 진득이입니다. 진득이.
1: 네. 사투리인가요, 이거?
0: 네, 그런 것 같아요. 사투리가 조금 진드기. 나오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진드기. 진드기가 대표적인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1: 네, 진드기도 이제 감염성 원인 중에 한 축이죠.
0: 그러면은, 그, 아까 세균 곰팡이와 뭐 이 기생충.
1: 네.
0: 똑같이 이제 다 가렵고.
1: 맞아요.
0: 붉어지고 이런 건 똑같을 텐데 어떻게 네. 구분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1: 보통 이제 그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 피부에 있는 그런 각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뜯어가지고 그 유리에다가 이제 도마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확대해가지고 현미경으로 확인하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0: 오, 그.
1: 동그란 세균도 보이고요.
0: 구균!
1: 그쵸. 길쭉한 감균. 이런 것도 보이고 걔네들보다 좀 사이즈가 큰 효모, 말라세치아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 중에서 좀 뭐 진드기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제 뭐 모낭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걔네들도 이렇게 잘 있을 때 잘 해가지고 도마를 만들어서 보면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0: 네, 겉보기에는 똑같은 피지나 딱지 같아도 현미경 속에서 보면은 범인의 정체에 따라서
1: 그쵸,
0: 치료법도 그쵸. 180도 달라지는 거겠네요.
1: 맞아요. 세균은 항생제 사용하셔야 되고 곰팡이는 이제 항진균제, 그다음에 당연히 기생충은 이제 기생충약을 써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맞지가 않으면 치료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0: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름철에 높은 온도와 습도가 어떻게 정상균들을 폭군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네. 왜 짐작이 아닌 도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범인을 잡아야 하는지 그 감염성 피부염의 원리까지 파헤쳐봤습니다.
1: 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기여가지고
0: 네네.
1: 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또 가볍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좀 정확하게 좀 진단을 좀 받고 그 진단에 맞게 치료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우리가 피부 질환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경각심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더 상세한 이야기 친절하게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앞에서는요, 세균과 곰팡이 같은 여름철 감염성 피부염의 원인과 진단법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이번 주제는 보호자들이 아주 흔하게 겪으면서도 또 가장 어려워하는,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아토피와 알레르기라고요. 와,
1: 아토피
0: 어렵죠.
1: 알러지. 앞에서 다룬 이제 피부 염증은 이제 감염성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균, 곰팡이, 뭐 기생충 이런 것들. 그리고 약을 잘 사용하고 관리를 잘 해주시면 또 단기간에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인데,
0: 네.
1: 이런 아토피나 알러지, 알레르기 이런 것들은 면역계와 관련된 질환이라서 사실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이제 관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0: 그렇죠. 막 사람도 뭐
1: 그쵸?
0: 아토피나
1: 맞아요.
0: 알레르기 있으면
1: 네.
0: 꾸준히 그냥 평생 가는 거잖아요. 뭐
1: 맞아요.
0: 3살에 있었으면 80살까지.
1: 맞아요. 조심해서,
0: 네.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섞어 쓰잖아요. 아토피가 뭐 알레르기나
1: 그쵸,
0: 알레르기기도 하고.
1: 그쵸. 네.
0: 거기서는 확실히 나뉘는 거죠?
1: 보통 이제 저희가 알러지, 그러니까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먹는 거, 식이 알러지, 먹는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걸 보통 그렇게 말하고요.
0: 네네.
1: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는 이제 아토피라고 보통 얘기를 하긴 합니다.
0: 환경이네요, 환경.
1: 네, 그죠. 그래서 그냥 식이 알러지, 그다음에 환경 아토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0: 식이 알러지, 환경 아토피.
1: 네.
0: 오, 그렇게 들으니까 또 이해가 쉽네요. 원인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1: 먹어서
0: 먹어서
1: 들어가느냐?
0: 들어가느냐, 아니면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 접촉하느냐,
1: 그쵸.
0: 이 차이이네요.
1: 네. 식이 알러지는 생각해 보시면 사실 안 먹으면 되기는 하죠. 알러지를 일으킬 만한 이제 그런 요인들을 먹지 않으면 제한해주고 하면은 조금 쉽게 또 어찌 보면 좀 쉽게
0: 좀
1: 차단할,
0: 가라앉는 거죠.
1: 그것만 잘 관리해 주시면 조금 쉽게 가라앉혀서 이제 관리를 할수 있는데 이제 환경 아토피가 좀 까다롭긴 하죠.
0: 그죠.
1: 찾기도
0: 뭐,
1: 어렵고.
0: 맞아요. 꽃가루 날린다고 산책을 안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1: 맞아요.
0: 진먼지 진드기는 내 눈에도 안 보이는 거니까.
1: 맞아요.
0: 이게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좀 막막하지 않을까 싶고. 그럼 내 아이가 겪는 가려움증이 아토피인지 아니면 먹는 음식 때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것도 검사가 있죠?
1: 검사가 있는데요. 검사로 사실은 진단하지는 않고요. 약간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가려워하는 부위나, 이런 가려움증이 생기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계절성이 좀 있다거나.
0: 꽃가루면 뭐 봄.
1: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계절성을 타고 있으면, 아, 먹는 것보다는 약간 환경일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0: 네.
1: 생각이 좀 들고, 계절성이 좀 없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간지러워하면, 이 친구가 뭔가 잘못 먹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좀 유추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아토피, 알러지 같은 경우는 생기는 양상이 비슷하기는 한데, 입 주변이나 항문 주위에 조금 더 아무래도 먹으니까,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유독 염증이 더 심하다 그러면 먹는 거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이거 뭐라고 하죠? 너구리.
1: 뭐, 빨간 안경. 네.
0: 그쵸. 뭐라고, 빨간 안경 뭐라고 하셨는데? 그
1: 그냥
0: 용어가 있잖아요.
1: 용어보다는 그냥 안경 쓴 것처럼.
0: 이렇게 안경 쓴 것처럼 붉어지고.
1: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환경 아토피도 그렇고 몸식 알러지도 그렇고 눈 주위 이게
0: 눈 주위는 더 올라올 수
1: 그쵸.
0: 있구나.
1: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하긴 해요, 사실. 근데 이제 입 주변에 머슬 있는 부분이나 그 항문 주위에 이렇게 좀 심한 애들이 약간
0: 시기에 가능성이 높다.
1: 그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죠.
0: 그러면 시기 알러지가 의심될 때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아마 먹는 거 바꾸는 거잖아요. 주로 먹는 사료, 이런 것들 바꾸는 노력들을 하실 텐데
1: 네, 맞아요.
0: 가수분의 사료 먹이면 되는 거죠?
1: 그쵸. 가수분해 되어 있는 사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잘게 이제 쪼개 놓은 사료를 먹이는 건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알러지가 올라오는 그 기전이 뭔가 예를 들어서 닭고기를 먹었다. 그럼
0: 네.
1: 몸에서 이제 닭고기를 인지하거든요. 아, 닭고기가 들어왔다. 이제 가렵다. 이런 느낌인데, 가수분해를 해서 싹 쪼개 놓으면,
0: 그게 닭고기인지 인지를 못하나?
1: 그쵸. 이건지 저건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원리로 먹는 거를 이제 가수분해 사료를 먹음으로써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0: 전 사실 가수분의 사료, 가수분의 뭐 간식 뭐 이런 거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먹이면서도 사실 가수분해가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아, 가수분해가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무조건 닭고기가 들어 있으면 아무리 가수분해로도 안 먹이거든요.
1: 근데 이제 엄밀히 또 들어가 보면 안 먹이시는 게 맞긴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닭고기 알러지가 있는 거를 확실하게 알았다. 근데 닭고기를 베이스로 한 잘게 쪼개놓은 가수분해 되어 있는 사료를 먹이면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균치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가수분해를 이렇게 해놨을 때 평균치보다 작은 알갱이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큰 알갱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0: 네.
1: 예민하고 민감한 친구들은 이제 가수분해가 좀덜된 것들이 들어오면서 가려울 수 있죠. 아무리 가수분해 사료를 먹는다 하더라도.
0: 아,
1: 네,
0: 그렇구나.
1: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해서 브랜드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가수분해 사료를 먹어서 만약에 가려움증이 좀안 가라앉는다고 하면 이제 환경 아토피구나라고 딱 결정짓는다기보다는 또 다른 브랜드의 다른 원료로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먹여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해요.
0: 저희가 사료도 얘기했지만 간식도 마찬가지잖아요.
1: 네.
0: 사료 뭐 아무리 가수분해되고 뭐 우리 아이한테 알러지 있는 그런 것들을 빼고 난 사료라고 하더라도 간식을 또 잘못 먹이면은 사료를 잘 골라서 먹인 보람이 없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다들 잘 아셔가지고 이제 잘
0: 네.
1: 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료를 가수분해 사료를 먹이세요라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 가수분해 사료를 먹으면 좋은 거구나라고 하고 기존에 먹던 대로 간식을 먹으면서 그 사료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0: 그쵸?
1: 그쵸?
0: 네.
1: 당연히. 근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가수분해 사료를 처방식을 먹을 때는 그 처방식하고 물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따로 뭐 간식을 이것저것 먹게 되면 비싼 돈 주고 먹는 처방식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단호한 식단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환경적 요인으로 생긴 아토피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궁금해졌거든요. 평생 뭐 긁는 고통을 참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맞아요.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혈액 검사 있죠? 아토피
0: 네네.
1: 혈액 검사.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좀 비싸기도 하잖아요. 그 검사가. 비싼 걸 해도 몇개못 찾긴 해요. 뭐
0: 오.
1: 50개? 몇개안 돼요.
0: 근데 그거 다 찾는다고 해도 어떻게 조심하냐고.
1: 아, 그것도 맞죠. 찾았는데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제거를 못할 수도 있죠.
0: 그쵸.
1: 만약에 꽃가루 뭐 나왔는데 소나무 뭐 송진 뭐 가루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걸 제거할 수는 없죠, 솔직히.
0: 우리는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돼. 그 무균실.
1: 맞아요.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식물이 없는 다른 외국으로
0: 네,
1: 가서
0: 그죠.
1: 살거나. 사실 방법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요.
0: 네.
1: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을 수는 없으니까
0: 그쵸.
1: 이제 그런 보조적인 검사를 해서 한번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못 찾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있을 순 없잖아요. 가려우니까.
0: 네.
1: 그래서 약을 먹죠. 약 주사를 맞거나.
0: 스테로이드 약을 먹잖아요.
1: 맞아요. 초반에는 이제 뭐 반응성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0: 저 오래 못 먹잖아요. 간에
1: 맞아요.
0: 무리를 주니까.
1: 맞아요. 장기 복용하고 그러면 간에도 무리가 가고요. 뒤에서 나오는 얘기겠지만 의인성 쿠싱 같은 거 호르몬 질환도 생길 수도 있고
0: 오.
1: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되게 좋은 약으로 사용해 볼수 있지만 바꾸죠. 아토피 약을 먹이거나 아토피 주사를
0: 주사를 맞추고.
1: 맞거나.
0: 알러지를 저희 소미 같은 경우에도
1: 맞아요.
0: 주사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1: 네.
0: 뭐, 좀 심할 때한 달에 한 번씩 맞추고, 좀
1: 네.
0: 안심하면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맞추면 확실히 그 가려움이 덜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덜 긁으니까 신경이 덜 쓰이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1: 그렇죠. 아기도 이제 좋잖아요. 이게 막
0: 맞아요.
1: 가려워가지고 계속 거기에 신경 쓰고 탈탈하고 잠도 잘못 자고 막 이러다가 이제 주사 맞고 관리하면서 좀 편안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0: 그죠.
1: 삶의 질을 올려서.
0: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1: 맞아요. 완치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하시는 것처럼 처방식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다음에 감염성 원인도 이제 계속 뭐 약육 샴푸도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관리하셔야 됩니다.
0: 아, 순식간에 뭐 아토피와 뭐 알러지의 차이점, 단백질 쪽에서 만든 그
1: 가수분해.
0: 가수분해 사료, 간식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치료법, 약
1: 네.
0: 치료법이랑 주사 치료법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봤네요.
1: 맞아요. 거기에 얘기 이제 들어가면 더 깊긴 한데
0: 네.
1: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뭔가 이제 아이들마다 약간의 이제 전체 큰 틀은 있지만 아이들마다 적용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사료만 바꿔도 괜찮고 어떤 친구는 주사 맞으면 또 도움이 되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아토피 알러지가 있지만 또 감염성 원인만 조금 컨트롤 해주면은 또 삶의 질이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주치 하고
0: 그죠.
1: 상의해보시면 좋을 것
0: 가장
1: 같아요.
0: 중요한 게뭐 주치의랑 상의를 하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다.
1: 네네.
0: 네. 이제 앞에서 조금 짚었던 거 조금 더 깊게 들어갈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스테로이드 관련된 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1: 간단하게 한번 뭐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0: 네. 알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1: 네.
0: 11년 차고.
1: 그쵸.
0: 네. 1년 차도 있을 테니까.
1: 근데 이제 다들 뭐 사람한테도 이제 많이 얘기를 듣잖아요.
0: 네.
1: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다. 막 이렇게 되게 좋은 약이면서도 또 되게 무서운 약이기도 해요. 스테로이드 자체가. 양날의 검 같은 느낌입니다.
0: 그럼 양날의 검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이 스테로이드가 피부병 치료에서 어떤 역할을

0: 되게 좋은 약이다.
1: 하루 이틀? 그것도 안 걸릴 것 같아요.
0: 맞아요. 한 번만 먹어도
1: 네네.
0: 또몇 시간 지나면 바로 또 괜찮아지는 경우도
1: 네,
0: 있고.
1: 저도 이제 그 약물 주사로 관리하기 전에 스테로이드 약을 가려울 때마다 한 번씩 먹였거든요. 근데 못 보겠으니까
0: 그죠,
1: 먹였는데
0: 그죠.
1: 금방 증상이 가라앉더라고요.
0: 마음이 편안해지죠.
1: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 시간? 소미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데 소미
0: 네.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이고 솔직히 뭐한 시간? 네, 이후부터 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좋은 약이라는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0: 하지만 좋은 약일수록
1: 장기가 쓰면 힘들
0: 그죠.
1: 수가
0: 네,
1: 있다.
0: 부작용도 엄청 클수 있다.
1: 그쵸, 그쵸. 어떤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호르몬계.
0: 호르몬 질환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초기 부작용들은 아마 먹여보셔가지고 아마 느끼셨을 텐데, 물을 엄청 먹잖아요.
1: 맞아요. 물을 많이
0: 아,
1: 먹어요.
0: 오줌을 또 많이 싸죠.
1: 네.
0: 이런 걸잘 가렸던 친구인데도 오줌 실수,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1: 오.
0: 그런 애들도 있어요.
1: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물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0: 네.
1: 있어요.
0: 그리고 밥도 많이 먹어요.
1: 근데 뭐
0: 아, 근데
1: 항상
0: 소민은 밥을 항상 많이 먹어서
1: 많이 먹어가지고,
0: 모르실 수도 있는데.
1: 몰랐어요. 유독 배가 고파가지고,
0: 네.
1: 보챘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또 살도 찔 수도 있고. 그래서
1: 아, 그래서
0: 이런,
1: 찍은 건가?
0: 그런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지속이 되면 이제 막 근육이 늘어짐, 뭐 헐떡임,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러다가 이제 쿠싱이라고 하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의인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죠.
1: 외형적인 그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0: 그죠. 이제 근육이 이제, 오랫동안 먹어서 생기는 건데, 근육도 이제 늘어지고, 배도 이렇게 처지게 되고, 털도 빠지고, 오히려 피부도 더안 좋아지고.
1: 오, 피부가 안 좋아지면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0: 네. 피부, 그 스테로이드를 이제 장기 복용을 하면은, 피부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런 성분들의 이제 합성을 좀 방해하고, 얇아지고,
1: 오.
0: 그래서 이제 막 혈관도 또 엄청 잘 보이고, 찢어지기도 해요. 본 적은 사실 없는데, 교과서에서도 보면은, 진짜 뭔가 약간 그 수박 같은 거,
1: 네.
0: 호박 같은 거 썩으면,
1: 네.
0: 이게 짓물러지는
1: 네.
0: 그런 느낌으로 피부가 이렇게
1: 진짜요?
0: 찢어져 버린.
1: 충격적인데요,
0: 네.
1: 아주. 저도 그런 케이스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0: 거의 보긴 어렵죠.
1: 그쵸? 그렇게까지 스테로이드를 먹이기도
0: 먹이기도 쉽지 않고,
1: 힘들고,
0: 그쵸.
1: 그런 케이스도 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오히려 뭐 피부병 고치려고 먹었던 약이 피부를
0: 네.
1: 망치는, 약하게 만드는 그런 게 돼버리네요.
0: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약이라서 쓸 때는 확실하게 써야 되지만, 이게 약간 마음의 안도감을 위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으로 계속 쓰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1: 한 번씩 먹이는 건 괜찮죠?
0: 간헐적인 거는 괜찮죠. 오히려 이제 삶의 질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절대 비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런 주사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아토피 약을 이제 먹이셔야죠.
1: 그러니까 당장 너무 힘들 때 긴급 역할로 119처럼 그렇게
0: 네.
1: 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0: 네, 짧게.
1: 안전한 용량으로.
0: 안전한 용량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딱 끊었을 때 이제 반작용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근데 보통은 사실 이제 그런 과정을 내 테이퍼링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나가는 이제 항염증 정도, 소염제 정도의 효과로 쓰는 용량이 엄청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먹고 그냥 끝난 거고, 혹시라도 이제 용량을 좀 높여서 써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갑자기 툭 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는 천천히 끊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주치의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가끔 이제 그냥 뚝 끊는 분들도
1: 더
0: 계셔가지고.
1: 주의할 사항도 있을까요?
0: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뭐, 근데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1: 네.
0: 사실 모르시는 분은 본 적은 없는 것
1: 요즘에 그냥 그 있잖아요. 우리 똑똑한 친구 GPT도
0: 같아요. 아.
1: 그렇고 사실 수의사님 앞에 놓고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우리 아이가 뭔가 아플 때
0: 근데 다들 그렇게 하세요.
1: 근데 우리 아기가 뭐 이렇게 증상이 있는데 이거 뭐 같아?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보고 그런 거
0: 맞아요. 근데
1: 있잖아요.
0: 다들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 오셔서도 이제 왜냐면 그게

0: 이걸 병원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1: 고민되는 지점이
0: 근데 이제
1: 있죠.
0: 전화를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또 전화를 주면 또 이제 뭐랄까 좀 방해되고 그럴까 봐
1: 네, 그쵸, 그쵸.
0: GPT에다가 이제 물어봐가지고 하고 아 이거 가야 되는구나 하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1: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이런 거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고?
0: 다 맞는 건
1: 그쵸,
0: 아니지만
1: 그쵸.
0: 그래도 약간의 도움을 좀줄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쳐보고 오시는 것도 좋지만 근데 그걸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는 거죠.
1: 와가지고
0: 이상한
1: 이제,
0: 얘기 하는 경우도
1: 그죠?
0: 많아요.
1: 수의사님 앞에 와가지고, 아, 저희 아이 쿠싱 같아요. GPT가 그랬거든요.
0: 아, 맞아요. 그럴 수도
1: 이렇게
0: 있죠.
1: 얘기하면은 사실 수의사님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고.
0: 저는 뭐 그러진 않습니다. 워낙 이제 뭐 옛날에 그런 AI 없었을 때도
1: 네네.
0: 네이버나 뭐 이런 유명한 검색 사이트에서 많이
1: 네네.
0: 찾아보고 오시고 그 얘기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1: 아, 그래요? 어쩔 수
0: 어쩔 수
1: 없죠.
0: 없죠. 근데
1: 어쩔 수
0: 왜냐면
1: 없어요.
0: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막 어디 병원 갈때
1: 네.
0: 찾아보잖아요. 아무래도
1: 맞아. 내
0: 뭘까?
1: 증상에 대해서. 나 지금 다리가
0: 맞아,
1: 저리고.
0: 맞아.
1: 와, 이런 증상을 검색해볼 수밖에
0: 맞아요.
1: 없으니까.
0: 아, 여기가 좀
1: 맞아,
0: 아픈데,
1: 맞아.
0: 여기가 아프면 뭐가 문제가 있나? 일단 조금 찾아보고 가니까,
1: 근데 그렇게 찾았던 정보가 맞았던 적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
1: 생각해보니까.
0: 저도 그래요.
1: 그러니까 좀 알고 오면 좋긴 한데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더 관찰해서 오는 게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방금 약간 소름 돋았어. 맞아요. 그런 거를 조금 더잘 정리해서 오시면 이제 저희가
1: 맞아요.
0: 보기가 좀더 좋죠.
1: 영상도 찍고.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아주 소름 돋는.
0: 저 약간 소름 돋았습니다.
1: 네, 진행하시죠.
0: 네. 스테로이드 내용은,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더잘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요새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1: 네네.
0: 헬스.
1: 그죠.
0: 약물 많이 꽂고 뭐 이런 내용들도
1: 네네네.
0: 많이 이제 SNS나 이런 데서도 얘기 많이 듣고 이제 그런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도 이렇게 단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1: 그러니까 이게
0: 같아요.
1: 근데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이 스테로이드
0: 맞아요,
1: 약물에
0: 맞아요.
1: 대해서. 잘 쓰면 굉장한 도움이
0: 맞아요.
1: 되는 약인데 이게 너무 안 좋은 이미지로 그 분들에 의해서 많이
0: 맞아요.
1: 알게 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0: 맞아요.
1: 네.
0: 근데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들도 스테로이드를 진짜 약간 극혐하는 분들도 계세요.
1: 오.
0: 아예 그러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잘 쓰면 좋은 약이다.
1: 뭐, 쓰임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쓰이느냐.
0: 그래서 스테로이드 내용은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요?
1: 네네네. 그럼 다음.
0: 다음은 이제 지금 앞에서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제 감염성, 세균, 곰팡이, 뭐 기생충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아토피 알러지 얘기도 잠깐 하면서 주사나 약물들 얘기 조금 하고 스테로이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피부병 있는 게 호르몬 질환들이에요.
1: 우리 아까 호르몬 질환 잠깐 스쳐갔는데.
0: 그죠. 좀막다 연결이 좀
1: 네네네.
0: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털 빠지고 이런 것들 피부도 좀안 좋아지고
1: 아, 피부가 안 좋아지면서 털이 빠지는 거예요? 털이 빠지면서 피부가 안 좋아지는
0: 뭐
1: 거예요?
0: 같은 거겠죠?
1: 아니, 달기 먼저냐, 그런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고.
0: 이게 호르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냥 몸의 균형이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튼튼해야 될 피부 장벽들도 망가지는 거죠. 뭐털 같은 경우는 이게 주기적으로 사이클을 돌면서 이렇게 자라나고 빠지고 이 사이클을 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균형이 무너지면서 사이클을 못 돌거나 하면 이제 탈모가 생기고
1: 오.
0: 그쵸? 피부가 안 좋아지고 장벽이 약해지니까 감염성 원인에 취약해지고. 피부 질환 중에서 한 축을 또 담당하고 있는 게 이런 호르몬 질환들입니다.
1: 근데 이게 보호자들은 털갈이다라고 그냥 무심코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조금 되게 특이하게 생기긴 했어요.
1: 뭐 빠지는 모양이? 아니면 털이 빠지는 모양이? 부위가? 뭐가?
0: 뭐, 다,
1: 다.
0: 네, 전부 다. 약간 예를 들어서 이제 빠지는 모양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꼬리털 빠지고
1: 오? 그래요?
0: 그래서 레테일이라고도
1: 오.
0: 약간 쥐꼬리?
1: 아.
0: 좀 특이하잖아요 그런 거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의심해 볼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모양만 보고 호르몬 질환이 있겠다라고는 평가하기는 어렵고, 혈액 검사도 하고, 이제 뭐, 영상 검사도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진단을 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특이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1: 근데 모든 뭐 질환이 그렇지만 노령견일수록 이 몸의 밸런스, 피부의 밸런스가 무너지기가 쉬울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예, 그럴 때좀더잘 걸리겠죠, 당연히.
0: 그죠. 이제 호발 연령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방금 되게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기본적인 피부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져서 감염도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밸런스도 깨지니까 이제 호르몬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이게 털이 뭐 쥐꼬리 탈모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0: 네네.
1: 정도로 털이 빠지기 전에
0: 네.
1: 어떤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있나?
0: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모양만 가지고는 진단은 안 되고, 이제 검사는 이제 혈액검사로 진행하죠. 그래서 뭐 스테로이드 때문에 얘기했던 그런 쿠싱,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는 그거를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ACTH 뭐 자극 검사라든지, 뭐 LDDST 검사라든지, 조금.
1: 어렵네요.
0: 약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1: 네.
0: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 이거는 조금 익숙하기도 하잖아요,
1: 그쵸,
0: 사람들도.
1: 그쵸, 여기 갑상선.
0: 갑상선 저하증, 뭐 항진증 이런. 그래서 그 갑상선 그 호르몬 검사 진행해가지고 확인해 볼 수는 있어요.
1: 그렇게 하면은 빨리 발견할수록 그 탈모 막을 수 있을까요?
0: 이거는 이제 호르몬이 망가져가지고 생기는 탈모들이니까, 그걸 찾아내서 균형을 맞춰주면 이제 몇달 지나면 털이 다시 나겠죠. 근데 이제 빨리 발견한다? 이거는
1: 어려울 것 같기도
0: 어려울 것
1: 해요.
0: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털이 빠지고 이러면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해서 사실 아무 증상이 없는데 호르몬 검사를 또 비싸잖아요? 그 검사를 계속 할
1: 맞아.
0: 이유도 사실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런 털 빠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차근차근 감염성 원인, 뭐 아토피 알러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이제 호르몬 검사도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좀 있어서 가끔 이제 원치 않으시는 경우들도 좀 있긴 한데,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검사를 원하셔서 했는데 나왔어요. 털이 막 빠지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약을 타러 안 오시더라고. 검티?
1: 검티?
0: 그러니까
1: 검사하고 뛴다, 검티.
0: 진단이 나와서, 그럼 약 뭐, 먹어야 되잖아.
1: 그러네.
0: 근데 검사를 해서, 검사까지 원하셔서 해서, 진단이 나왔는데, 그 뒤로 약을 타러 안 오시더라고.
1: 뭐야?
0: 그래서, 아, 다른 병원에서 약을 타시나 보다.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1: 수의사님들도 고충이 많다.
0: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아예 안 한다고 하셨으면, 그때
1: 그렇죠. 그럴
0: 그렇지.
1: 수 있어.
0: 라고
1: 비용이
0: 하는데,
1: 있으니까. 근데 검사를
0: 비용까지 다 주고, 검사까지 하고,
1: 약을 안 타러 온다?
0: 갑상선
1: 뭘까?
0: 저하증이에요.
1: 아,
0: 이제 약
1: 그러면은
0: 타러
1: 그
0: 오시더라고.
1: 전에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병원 두세 군데 병원 쇼핑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걸 수도 있겠다.
0: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1: 저도 그렇게
0: 아,
1: 생각할 것 같아요.
0: 진단은 여기서 했고,
1: 네.
0: 약은 이제 저기 가서.
1: 뭐가 마음에 안 드시게 했구만. 우리
0: 저요?
1: 수의사님.
0: 그럴 수도.
1: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보호자 입장에서는.
0: 맞아요.
1: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죠. 수의사님 못 믿는다 이거보다는 그냥 두세 군데 더 돌아다니면 조금 더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0: 저는
1: 생각하시는 것
0: 그것도
1: 같아요.
0: 좋은 것 같아요. 한 곳만 다니는 것보다는 여기도 저기도.
1: 기분 상할까 봐 제가
0: 아,
1: 오늘
0: 아니에요, 저는.
1: 덮어드리느라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0: 아닙니다.
1: 제가 어디까지
0: 아,
1: 했더라?
0: 그니까.
1: 어디까지 했죠? 그럼 그 약을 타러 안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0: 네.
1: 약으로 치료를 보통 하시는 건가요? 치료법이 어떻게 되나요?
0: 이제 이 호르몬 균형 맞춰주는 거죠. 앞에서는 뭐 세균, 곰팡이 이런 거를 잡는 약을 써서 해야 피부가 낫는 거고, 아토피 알러지는 사료를 먹거나 이제 뭐 주사나 약을 먹어야 관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호르몬 질환 때문에 생긴 피부 질환은 피부에다가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라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야 이제 다시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니까요. 호르몬 약을 먹어야겠죠. 근데
1: 그럼
0: 이것도
1: 평생 먹어야 되는 거예요?
0: 거의 평생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아니면 털 나기 시작하면은 끊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끊으면 이제
1: 다시 보자.
0: 다시 호르몬이 다시 균형이 불균형이 되면서 다시 또
2: 털이
1: 진짜... 네,
0: 빠질 수 있어요. 호르몬도 진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1: 그렇죠. 사람도 한번 이렇게 호르몬 균형이 이렇게 망가지면은 되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맞아요. 균형을. 어쨌든 이렇게 그 털 빠짐 문제를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고 어떤 그냥 가벼운 피부 질환이다 이렇게 방치를 한다면 아이들이 내장 장기까지 좀 손상되면서 힘든 노년을 보낼 수 있겠다.
0: 맞아요.
1: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근데 빨리 오시긴 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1: 피부는 아무래도. 피부는, 네. 피부는 맞아요.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게.
0: 맞아요.
1: 뭘 할 때 만지고.
0: 맞아요.
1: 아니, 최근에 보셨어요? 만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김연아 선수 있잖아요.
0: 피겨?
1: 네. 네네. 김연아 선수가 자기 반려견을 발로 이렇게 쓰다듬는 영상을 인스타에 올렸대요.
0: 발가락으로?
1: 네. 근데 그게 엄청난 이렇게 지탄을 받았다고
0: 왜요?
1: 하더라고요. 발로
0: 언제...
1: 만졌다고.
0: 네?
1: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발 씻었다고 오... 해명을 했대는 거예요. 너무 아니 저도 발로 만지거든요, 소미.
0: 그렇죠. 발로 이렇게
1: 발 깨끗하면 만져도 되지 않나? 내가 가지잖아.
0: 요새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다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서.
1: 아, 나 이러다 공격받는 거 아니에요?
0: 전 아니에요. 발로 왜 만져?
1: 그렇게 이렇게 자주 만지니까 피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잘 깨달을 수 있겠다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애정을 주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아닌가?
0: 아니 발로 만질 수 있지.
1: 만질 수 있죠. 얼마나 보드라운데.
0: 그렇죠.
1: 그 느낌이 좋거든요. 다음 진도 가시죠. 네. 나가시죠.
0: 그래서 이제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호르몬 질환 얘기도 한 것 같고요.
1: 네.
0: 다음에는 거의 마지막이긴 한데요.
1: 네.
0: 뭐가 생기는 거죠.
1: 뭐가
0: 없어야
1: 생긴다?
0: 되는 피부에.
1: 피부 없어야 질환. 되는?
0: 네. 종양. 종양.
1: 지방종. 뾰루지.
0: 뭐, 그쵸. 그런 네.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잠깐 살짝.
1: 좋아요.
0: 얘기하고.
1: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 앞에서 많은 얘기 살펴봤고, 이번에는 피부에 뭐가 나는 거.
1: 그쵸.
0: 단순한 뭐 뾰루지, 뭐 쥐젖 이런 건줄 알고, 손을 댔다가 큰일 날수 있는 무서운 피부 악성 종양,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아, 이게 제가 요즘엔 진짜 가장,
1: 고민이에요?
0: 예! 네, 소미가 이제 나이가
1: 그죠,
0: 드니까
1: 나이가 오니까.
0: 하나씩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 검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짜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제 고민인데,
1: 맞아요. 저도 근데 항상 같은 고민을 해요. 왜냐면 나이가 이제 점차
0: 네.
1: 많아지면 당연히 뭐가 계속 생기는데
0: 맞아요.
1: 그거를 생긴다고 맨날 검사하고 맨날 떼고 할 수가
0: 그쵸,
1: 없어가지고.
0: 그쵸.
1: 근데 검사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0: 아, 그러니까
1: 이게
0: 저는
1: 항상 저도 딜레마.
0: 고민이에요.
1: 그래서 같이 보호자님하고 고민을 하긴 하는데, 근데
0: 에이.
1: 보호자님이 고민이 더 많죠.
0: 그쵸, 그쵸.
1: 저는 이제 해달라고 하는 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정은 이제 또 보호자님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0: 근데 이게 저도 맨날 검사를 하자주의인데 이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1: 그쵸.
0: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1: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좀 비침습적인? 그러니까 이제 아기도 별로 안 힘든 검사라고 하면 사실 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검사를 하려면 아시다시피
0: 새침?
1: 새침, 바늘로 찔러보거나 수술적으로 거기를 떼가지고 조직 검사를 보내는 약간 되게 좀 침습적인
0: 아프지.
1: 그런 검사라서 이게 막 생길 때마다 하면
0: 그쵸, 그쵸.
1: 다 못한다는 거죠. 아기도 힘들고 솔직히.
0: 맞아. 보는 보호자도 힘들겠지만 강아지들이 너무 힘드니까
1: 그쵸.
0: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작았을 때
1: 네.
0: 한번 손으로
1: 네.
0: 짜준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게 지금 엄청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맞죠?
1: 그쵸. 근데 뭐, 당연히 대부분은 짜서 짜지는 것들 크게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가끔 이제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
0: 맞아, 맞아.
1: 악성인데 양성처럼 생긴 경우도 있잖아. 그럼 그거 짜고 막 그러면 또더 건드려 버리는 이제 효과를
0: 종양이 날
1: 주니까.
0: 건드려 하면서 이제 막 커지는 거지. 무섭게.
1: 맞아요.
0: 무서워.
1: 맞아요. 이거 진짜 좀 무섭긴 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그 양성 뭐 악성 뭐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종류를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그냥 양성 종양 뭐 부피만 차지하는 거죠. 크게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0: 네.
1: 그런 것들이 있고 악성은 잘 아시죠? 암, 장기로
0: 진짜
1: 넘어가고,
0: 나쁜 놈.
1: 막 이렇게 수명을
0: 네.
1: 갉아먹는 그런. 근데 그렇게 크게 나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양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제거를 잘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뭔가 관절에 있어서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뭔가 기능을 조금 불편하게 하거나 그러면 이제 좀 제거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발견하면 빨리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하거나 뭐 방사선을 한다거나 뭐 항암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0: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는 사실 양성보다는
1: 악성이죠.
0: 악성이죠.
1: 네.
0: 암.
1: 그중에서도 좀 가장 흔하게 강아지들한테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비만세포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0: 뭔가 안 위험할 것 같아요, 이름이. 비만세포종.
1: 그쵸. 약간 이름이 좀
0: 네.
1: 뚱뚱한 느낌이
0: 뚱뚱해가지고
1: 들어가지고.
0: 그냥 살빼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1: 근데 되게 위험한 거긴 해요.
0: 오.
1: 저도 여기서 보면 꽤 여러 보는 것 같아요.
0: 그럼 뚱뚱한 아이들이 생기는
1: 아니요,
0: 거죠?
1: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0: 비만세포라면서요?
1: 이름 자체가 이제 비만세포종이어서 그렇지, 그렇진 않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니, 무서운 암 얘기하는데 웃어서 죄송한데 너무 이름이 좀 그렇다. 위협감이 없다.
1: 근데 되게 무서운 애예요. 왜냐면 전이도 잘 되고요. 수술을 그것만 똑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예를 들면 그 주위로 한 3cm의 마진을 두고 밑에도 막 크게 도려내야 되고
0: 에?
1: 이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얘기만 들어도 저도 얼핏 생각나는 애들이 몇 있는데 하나 있는 막 옆구리에 그게 생겨가지고 엄청 크게 생겨서 왔어요.
0: 완전 이 주먹만한
1: 네,
0: 혹처럼?
1: 주먹만하게.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뭔가 바쁘셔가지고 여기를 병원에서 뭔가를 빨리 못 하시고 조금 병원에 빨리 못온
0: 아,
1: 거죠.
0: 딜레이가 됐구나.
1: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이미 거기가 막 곪고 그래가지고
0: 어떡해.
1: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져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악성 종양은 큰 병원으로 보내거든요. 왜냐면 이제 추가 뭔가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방사선을 하든 항암을 하든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도 이제 높아지고 높아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옆구리여서 그나마 마진을 확보하는 거는 좀 수월했고, 또그 아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이거를 빨리 하지 않으면 더안 좋아.
0: 당장 생명의 위협을
1: 네.
0: 느낄 수 있을 정도로.
1: 그래서 이제 일단은 빨리 해서 다행히 그거를 제거하고 나니까, 염증을 제거하니까 얘가 다음날 바로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요. 다행히. 그리고 모양은 이상하니까 의심을 하면서 이제 조직 검사를 보냈더니 진짜 안 좋은 게 나온 거죠.
0: 어떡해. 그럼 항암했어요, 바로?
1: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절차를 말씀드리고 이제 큰 병원으로 말씀드려서 항암도 좀한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큰 병원에 있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몇달 뒤에 다시 또
0: 어떡해.
1: 재발을 했고 강아지별로 간것 같아요. 얼마 안 있다가.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고요. 뭐 귀에 뭐가 생겨서 이제 있어서 그 친구는 귀를 이렇게 자른,
0: 잘랐어요.
1: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제 넘어가는 걸 막으니까. 그런 친구도 있고.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막 어떤 친구는 진짜 뭔가 팔에 생겨가지고. 이것도 이제 팔은 사실 이제 크게 떼야 되는데 팔은 살이 별로 없잖아요.
0: 그쵸, 근육이니까 거의.
1: 그래서 이 친구도 보냈거든요. 이 친구도 팔을 어떻게 수술했냐면 몸에다 붙여가지고. 하고 나중에 몇주 지나서 다시 떼고. 큰 수술이죠. 근데 이제 되게 무서운 애. 비만세포 좀 무섭습니다.
0: 그러니까 무섭네요.
1: 예. 네.
0: 이게 전이도
1: 전이도 잘 되고.
0: 되고, 그 모양이 정해진 형태가 없으니까.
1: 맞아요. 모양이 그냥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조금 의심은 되는 모양들이 있기는 한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모양도 잘 제각각이어가지고.
0: 근데 솜이 몸에 있는 것들이 와 하나씩 생각나면서 그게 뭐지?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는데.
1: 근데 이게 또 엄청 뭐랄까 막 흔하진 않으니까요. 대부분은 이제 양성 아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양성 종양일 거라서. 그리고 사실 걱정되면 바늘로 이제 찔러봐야죠.
0: 그쵸, 그쵸. 찔러봐야죠.
1: 몇번 해보시지 않았어요?
0: 찔러봤죠,
1: 그쵸.
0: 예전에.
1: 그런 거 이제
0: 네.
1: 해보셔가지고 확인하는 게 마음은 편합니다.
0: 한번 오겠습니다. 올 일이 있네요.
1: 맞나요?
0: 네네. 아, 많아요, 많아요. 어쨌든, 이게, 그 보호자들이 이 비만세포 종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1: 맞아요. 뭐
0: 그쵸.
1: 얘기를 하다 보니까
0: 네.
1: 그냥 두루뭉실한 그냥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0: 네네.
1: 비만세포종을 얘기하고 있었네요. 근데 이제 또 비만세포종 같은 경우는
0: 네.
1: 터질 때그 세포가 이제 자극을 받았을 때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건들면
0: 더 퍼져?
1: 쇼크 날 수도
0: 쇼크 난다고요?
1: 있어요. 애기가.
0: 진짜요?
1: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걸로 의심되는 비만세포종을 새침을 할 때는 또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를 주고 찔러봅니다. 왜냐면 그거 찌르는 것도 이제 자극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집에서 이렇게 짜시면 위험하겠죠?
0: 그렇네. 그럼 손으로 짜는 자극을 주는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되겠네요. 의심이 되는 그
1: 모양은.
0: 종양 같은 그
1: 그쵸.
0: 모양을 의심을 한다면 절대 손으로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1: 맞아요. 근데 뭐 여드름 같이 생긴 거는 사실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 좀 이상하게 생겼네라고 하면 그냥 병원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0: 네.
1: 좋을 것 같아요.
0: 조심해야겠다.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 약간 본인한테 하는 말 같은데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병원에서는 이 멍울의 정체를 새침해서 확인을
1: 네.
0: 하겠지만, 수술 떼어내서 조직 검사 보내면 이제 검사 결과를 받고,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세포 검사, 새침 검사를 먼저 해서 대략적인 가르마를 타고요. 그러면 이제 치료 방향을 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 종양이면 떼는 거고, 치료를. 악성이면 그거에 맞는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가르마를 먼저 타고요. 그다음에 수술로 떼고 조직 검사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확정 진단이죠. 조직 검사까지가. 사람들도 대장내시경 하면 뭐 이렇게 있으면 떼잖아요.
0: 그죠, 용종 같은 거 있으면.
1: 그래서 그냥 단순한 그냥 용종인 건지 아니면 암인지를 보려면 그거를 조직 검사를 의뢰를 해서 보듯이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0: 그럼 치료는 뭐 방사선 아까 말씀하셨고, 진짜 작을 때 했는데도 방사선 치료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1: 아니요,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항암이 잘 맞는 친구는 이제 항암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방사선을 해야 되는 친구는 방사선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술도 또 1차 수술을 하고 또 재수술하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때마다 또 상의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방사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막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본 적은 없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암 같은 경우도 사실 또 쉽진 않죠.
0: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사람도 쉽지 않잖아요. 그게.
1: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보호자님들은 뭐가 있으면 그냥 똑 떼고 싶은 마음으로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간단하게.
0: 네. 간단하게
1: 맞아요.
0: 생각하고.
1: 그래서 뭐 예약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와서 딱뗄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뭐 당연히 그러겠죠. 잘이 절차를
0: 우리 점 삐는
1: 모르시니까.
0: 것처럼.
1: 맞아요. 그래서 오셔서 이거 똑 떼주세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주르륵 하다 보면 이제 약간
0: 표정이 저처럼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1: 쉬운 게 아니구나. 약간
0: 쉽지 않구나. 어려운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1: 맞아요. 그리고 그 정체만 좀 알아도 좀더좀 디테일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다 말하는 게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잖아요.
0: 맞아.
1: 얘가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약간 장황하다고 할까나.
0: 근데 이 비만 세포종이
1: 네. 거기에 꽂혀 계시구나, 지금.
0: 네, 근데 악성이어도 좀 어느 위치면 좀 안전한데 여기는 엄청 위험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0: 어디가 좀 아까 말했던 관절 이런 데좀 위험할 것 같은데?
1: 그쵸.
0: 림프.
1: 아무래도 좀 떼기 쉬운 데 있잖아요.
0: 막 등.
1: 등판. 그러면은 이제 3cm 마진으로 크게 떼도
0: 피부 이렇게
1: 그죠.
0: 봉합하면 되니까.
1: 근데 어디가 안 좋을까요? 뭐발 이런 데도 그렇고
0: 네.
1: 얼굴에 있으면. 이 얼굴을 3cm로 크게 뗄 수가 없잖아요.
0: 어떡해요?
1: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뗄수 있는 만큼 떼고 나머지를 하거나 이제 방사선을 하거나 항암을 하거나 이제 해야죠. 요런 데는 좀안
0: 지금
1: 좋고요.
0: 제가 지금 걱정되는 그
1: 부위가 있어요?
0: 위치, 여기 소미가 여기 이렇게 요만한 게 있는데, 요만한,
1: 얼굴에?
0: 네, 여기 턱 아래, 여기에 요만한 게 있는데, 이게 딱 발로 긁기 좋은 위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몇번 이렇게 긁었나 봐요. 그래서 좀 살짝 피가 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긁냐고 이러면서 봤더니,
1: 뭐가 있어?
0: 아니, 좀 뭔가, 요만한 동그란 분홍색 뭔가가
1: 네.
0: 이렇게
1: 그래요?
0: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이거
1: 그거
0: 되게.
1: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0: 알겠습니다. 오늘 가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긴장할 만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에 꽂혀 있는데.
1: 물론 이제 사진만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몸 구석구석을 좀 자주 만지고
1: 맞아요.
0: 관찰해주는 그런 보호자님들의 노력이 있어야 될것 같다. 이런
1: 맞아요.
0: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한 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
1: 네.
0: 네, 오늘 내용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피부, 여름에 특히 이제 더 심해지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냥 뭉텅뭉텅 얘기한 것 같은데,
0: 네네. 이게
1: 일단,
0: 자세히 들어가면 우리 안 끝나니까.
1: 맞아요. 일단은 감염성, 세균 곰팡이, 원래 있던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생기는 피부 질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 때문에 생기는 식이 알러지, 그 다음에 환경 때문에 생기는 환경 아토피, 그 다음에 호르몬 질환들, 장벽을 약하게 만드는 뭐, 쿠싱, 혹은 뭐 감상성 기능 저하증 이런 얘기들도 좀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부 종양 얘기했습니다.
0: 비만세포종. 네, 오늘 피부 질환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치료법 관련해서도 이야기해주시고, 보호자님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보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지 저희가 열심히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1: 다시
0: 다시 만나요.
1: 만나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문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먼저 밀려오는 아침입니다.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낮 기온이 39도, 40도에 육박하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계신가요? 차 안에 계신 분도, 일터에 계신 분도, 또 집에서 더위를 견디고 계신 분도 오늘만큼은 서두르지 말고 물도 자주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가 심하면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죠? 평소라면 웃고 넘길 일에도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괜한 말을 건네기도 하죠. 그러니 오늘은 서로에게 조금만 더 여유를 내어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뜨거워도 우리의 말과 마음만큼은 시원하게요. 여러분의 뜨거운 일상에 잠시 쉬어갈 그늘이 되어드리는 방송 935 라디오 전주원 지금 시작합니다. 첫 곡입니다. 태연, 제주도의 푸른밤.

네, FM 93.5MHz 93호 라디오 전주원 183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듣는 동안만큼은 뜨거운 도심을 잠시 벗어나 푸른 바다와 아주 신선한 선선한 밤바람을 만난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요. 제주도에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여름 휴가철일 것 같은데요. 여름 휴가로 여러분들 시원한 곳으로 많이들 가시고, 또 제주도들 많이들 가시죠? 제주도에 푸른 밤 보고 시원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 시작할 때 굉장히 덥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너무 덥습니다. 덥다는 말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뜨겁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영남 지방 뭐 울산, 부산 이런 곳은 연일 39도, 뭐 40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죠. 한낮에. 뭐 해운대에서는 뭐 낮에 그보다 더 뜨겁게 뭐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그런 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온도계가 고장 날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극한 폭염이죠. 그리고 뭐 열대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대야가 점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한 며칠 정도였는데 지금 뭐 일주일 넘어가고 최장 뭐 13일, 2주 이렇게 되고요.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뭐 최장 열대야가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도 정말 많이 더워졌죠. 최근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여름이 예전에 전주도가 덥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덥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요. 과거에는 에어컨 없이도 버텼다.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밤에도 뭐 낮은 뭐 뿐만 아니라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에어컨 없이 보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덥고 습한 그런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날에는 잘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야 할 일을 모두 해내지 못했다고 마음까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뭐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잠시 몸을 식히시거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그늘에서 자주 쉬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날 뜨겁지만 시원한 숲에 가셔서 이렇게 시원한 숲의 공기 그리고 나무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쉬었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건왜 그렇게 예민해라는 말보다 많이 덥지 잠깐 쉬어가자라는 그런 한마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주온도 여러분 곁에서 조금은 시원하고 조금은 다정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다시 여름 그리고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네, 음악 두곡 듣고 왔는데요.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다시 여름 그리고 이어서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듣고 왔습니다. 같아요. 네. 한여름이라고 하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늦은 밤의 산책, 뭐 차가운 수막 한 조각 같은 그런 풍경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올여름은 뭐 낭만을 느끼기 전에 정말 덥다는 말부터 나오게 됩니다. 덥다, 뜨겁다, 뭐. 낮에는 숨이 막힐 만큼 뜨겁고 밤이 되어도 열기가 쉬 가시지 않죠. 뭐 이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여름을 견디게 해주는 그런 작은 꿀 같은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원한 물한 잔, 선풍기 앞에서 또는 에어컨 앞에서 맞는 바람, 그리고 반가운 사람과 나누는 그런 짧은 안부, 그리고 시원한 커피 한 잔, 그리고 지금처럼 함께 듣는 노래 한 곡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작은 꿀 같은 그런 순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가 너무 덥고 힘들더라도 뭐 사소하지만 시원한 순간 하나쯤은 꼭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더운 여름날에는 몸이 보내는 그런 신호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목이 마르기 전에 꼭 물을 챙겨 드시고,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하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더우면 조금씩 쉬었다 가시고, 잠깐이라도 쉬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여름날.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전주 지역의 행정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요.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는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다양한 라디오 드라마, 스포츠, 음악, 문화, 그리고 지역의 소식들,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체지방 감량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비만 탈출 프로그램 4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체지방률이 남성 20%, 여성 28% 이상인 만 19세부터 65세까지의 전주 시민으로 모집 인원은 20명입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체지방률이 높은 시민을 우선 선정합니다. 프로그램은 8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참여자들은 체지방 감량을 위한 영양 교육과 식사일지 점검을 받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등 단체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3일부터 21일까지고요.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혈액검사와 체성분 측정이 진행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전화 063-281-6335 또는 633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소통협력센터가 전주의 지역자원을 새로운 브랜드와 사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2026년 전주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 해커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대상은 전주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 관광자원, 유휴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입니다. 2명에서 5명으로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고요. 모두 15개 팀을 선발합니다.

접수 후에는 정상적으로 신청됐는지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8월 27일 개별 안내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소통협력센터 지역소통협력팀 전화 063-288-7103번으로 하면 됩니다. 전주시가 더 나은 전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합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 제한은 전주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집중 접수 기간은 7월과 8월이고요. 이후에도 연중 수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주민 이참여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동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기획예산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주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참여 예산 제안도 받습니다. 접수 기한은 8월 4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접수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주시 청년정책 누리집 청정지대나 전주시 통합 신청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정착과 가족 친화 환경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 혁신 시민 정책 제안도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접수는 8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주시 인구 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전주시 기획예산과 063-281-204번, 청년 참여 예산은 063-281-8718번, 인구혁신 시민정책 제안은 063-281-867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지겠습니다. 윤마치 초록.

네, 윷마치 초록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출신 고 조성만 열사의 삶을 조명한 음악극이 열립니다.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8월 8일 오후 7시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음악극 한 청년의 마지막 편지 그렇게 통일의 문을 두드렸다를 공연합니다. 김제 출신인 조성만 열사는 1988년 서울 명동성당에서 양심수 석방과 한반도 평화 통일 등을 촉구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됐으며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조 열사의 삶을 음악과 연극, 영상으로 재구성해 민주주의와 평화,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룩스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빗소리 합창단도 무대에 함께 합니다. 공연 제작비 마련을 위한 천인 추진위원도 7월 30일까지 모집하고요. 개인은 5만원, 단체는 10만원 이상 후원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산상은 사단법인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화 063-231-061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제9회 전주독서대전을 함께 운영할 자원봉사자 80명을 모집합니다. 올해 전주독서대전은 책 읽는 도시 글 쓰는 전주를 슬로건으로 달려라 책을 주제로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벽문화관 1원에서 열립니다. 행사 기간에는 강연과 전시, 체험, 북마켓 등 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원봉사자는 행사 안내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 행사장 환경 정리 등을 맡게 됩니다. 활동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8시간이고요. 하루 단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일 연속 참여자도 환영합니다. 활동자에게는 하루 8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고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8월 23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제9회 전주 독서대전 자원봉사자 모집을 검색해 접수하면 됩니다. 선정 결과는 8월 24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독서대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이 책을 매개로 청년들이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2026 전주 청년 독서 토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행사는 오는 9월 12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주 한옥마을 내 향교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선정 도서는 모드리안 작가의 파리의 심리학 카페입니다. 일과 사랑, 인간관계, 상처와 분노, 마음속 공허함 등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을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낸 책입니다. 참가 대상은 책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60명이고요. 사전 신청자에게는 독서 토론 도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도서는 전주 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수령할 수 있고요. 자세한 일정은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요. 모집 인원이 채워지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독서대전 청년 독서 토론 기획팀 전화 063-230-1858번 또는 010-6726-877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기점놀이 전수관이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주 기점놀이 공연과 전통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완산구 세내로에 있는 전주 기점놀이 전수관 개동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에는 9월 24일과 26일에 별도로 운영됩니다. 참가자들은 전주 기점놀이에 대한 소개와 공연을 관람한 뒤 장구와 북, 소고를 연주하고 길을 직접 다뤄보는 체험에 참여합니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참가자와 전수관 단원들이 함께하는 합동 공연도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5세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전주 시민과 관광객으로 회차별 선착순 30명 안팎입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은 홍보물에
통해서 하시거나 전화 또는 현장에서 할 수 있고요. 참여자가 확정된 신청자에게는 확정된 신청자에게는 개별 문자로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 전화 063-225-0505번 또는 050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소식 듣고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 들어보도록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치마 러브샤인.

네, FM 93.5MHz죠. 93화라디오 전주원 듣고 있습니다. 연일 경고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고 환경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경보 11시를 기점으로 내려졌다고 안전 문자가 왔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시민기록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기록체험 프로그램 함께 만나봐요 전주의 기록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8월 14일까지 전주 시민기록관에서 진행되고요. 참가자들은 전주의 역사와 시민들의 일상을 담은 다양한 기록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평소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기록물 보존 공간을 둘러보는 시크릿 수장고 탐방과 옛날 기록 재생기기를 직접 경험하는 네트로테크 체험, 전주의 과거 모습을 만나는 백투더 전주 등입니다. 또 자신의 기억을 기록으로 표현해보는 기억 더하기 기록 공방과 세대별 생활 문화를 살펴보는 시대공감 기록 체험도 마련됩니다. 참여 대상은 전주 지역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여름 휴가철 전주를 방문한 가족 단위 여행객과 기록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전화로 사전 예약해야 하고요. 장소는 전주시 덕진구 견원로 264에 있는 전주시민기록관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전주시민기록관 전화 063-281-2934, 063-281-293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친수쉼터가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전주 공예품 전시관 오목대 전통정원에 물과 그늘, 휴식 공간을 갖춘 여름철 친수쉼터를 마련합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매시간 50분 운영한 뒤 10분간 휴식합니다. 쉼터에는 물을 채운 인공 연못을 비롯해 대형 그늘막과 의자, 냉풍기 등이 설치됩니다. 인공 잔디와 캐릭터 조형물, 대형 풍선으로 꾸민 여름 포토존도 운영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8월 1일에는 혼성 듀오의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이어서 비눗방울 공연과 한궁 체험, 풍선 공연 등이 8월 17일까지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폭우나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문화정책과 전화 063-281-22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8월 23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12개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640여 명으로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22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프로그램은 8월 8일에는 꽃심 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우주로 1216에서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고요. 프로그램별 운영 날짜와 모집 대상은 서로 다르고 참여 신청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의 프로그램 접수 신청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이나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질까요? 백야, 첫사랑.

네, 배가 첫사랑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주 소식 몇 가지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역이 좀 많이 달라졌죠. 전주역이 증축 공사에 따라서요. 기존 전면 주차장 운영이 중단되고 후면 주차장이 새롭게 개방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 7월 27일부터 전주역 전면 주차장 운영을 중지하고 모두 382면 규모의 후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면 주차장은 동부대로에서 진입도로와 장제길을 거쳐 이용할 수 있고요. 주차장에서는 선상 연결 통로를 통해서요. 전주역 열차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차 대수가 많아졌고요. 또 쉽게 선상 통로를 통해서 이동 가능하시니까 참고 없으시고요.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요. 전주시 교통정책과 전화 063-281-2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고요.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축제와 관련된 기록 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봉투 등 한지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실물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요. 기증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그리고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뜨거운 폭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전주 소식 알아봤습니다. 극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이번 여름은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그런 계절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무리해서 무언가를 더 해내기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고 잠깐씩 쉬어가고요. 내 몸의 상태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위 때문에 마음의 온도까지 높아지지 않도록 가까운 사람에게 좀 더 부드럽게, 나 자신에게는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운 여름날 서로가 조금만 저기에도 짜증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다양한 전주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주 여러 소식에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시민의 아이디어와 참여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들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벌써 7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내일은 8월의 초하를 초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머물고 또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 라디오 전주원이었습니다. 끝곡으로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 나의 가뿐한 DJ 둘리입니다. 네, 더위에 지쳐가는 7월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많은 더위에 시달려가지고 건강을 조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 먼저 들으시면서 잠시 더웠던 하루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첫 곡 듣고 오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곡 같은데 이게 뭐더라 했던 분들이 좀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곡은 시네마 천국에 삽입된 러브 팀, 예, 사랑의 테마였습니다. 엔니오 모리꼬네 작곡이고요. 이 엔니오 모리꼬네는 영화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명으로 예, 평가를 받고 있죠.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였습니다. 500편이 넘는 영화, TV 작품의 음악을 남겼고요. 네, 특히 이 멜로디를 통해서 인물의 감정과 영화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하죠. 저희가 시그널 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로 가브리엘의 오보에도 엔니오 모리꼬네의 작품입니다. 그 곡은 영화 미션의 삽입곡이었죠. 이 엔니오 모리꼬네 대표 작품은 Once Upon a Time in America, 금방 말씀드린 The Mission, 시네마 천국, 석양의 무법자, 네, 옛날 영화지만 네,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네, 그 영화입니다. 네. 뭐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뭐 Untouchable, 굉장히 많은 영화 음악을 작곡을 했고요. 그래서 2007년에 아카데미 공로상을 수상했고 2016년 영화 Hateful Eight으로 아카데미 음악상도 수상했습니다. 네, 굉장히 예,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첫 음악 잔잔한 예, 시네마 천국의 사랑의 테마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다음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네, 사라 사테의 카르멘 환상곡을 듣고 오셨습니다. 네, 피아노는 손여름, 그리고 바이올린은 클라라 주미강, 네, 강주미님의 연주였습니다. 이 카르멘 환상곡은 스페인의 바이올린 거장이자 작곡가인 파블로 데 사라 사테가 1883년에 작곡한 네,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이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 네, 비제의 카르멘에 등장하는 유명한 선율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새롭게 구성한 아주 화려한 네, 환상곡, 판타지입니다. 네, 환상곡이라는 것이 원래 이제 기존의 유명한 오페라나 민요나 가곡 등의 선율을 바탕으로 연주자의 기교와 작곡가의 창의성을 더해서 자유롭게 재구성한 작품이라고 하죠. 19세기에 이 뛰어난 연주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판타지 환상곡을 즐겨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라사테 하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굉장히 어려운 바이올린 곡을 또 많이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파가니니와 네, 견줄 분이라고 하죠. 사라사테 하면은 정말 유명한 곡은 아마 이 곡이 아닌가 싶어요. 네, 바로 지고이네르 바이젠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 바이젠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라사테의 지구인에르바이젠 듣고 오셨습니다. 한수진님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이 굉장히 많은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많이 연주를 하셨는데 개성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한수진님의 연주도 몇안 되는 아주 독특한 연주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범한 그 지구인에르바이젠 연주와는 약간 다른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파가니니의 곡도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라사테의 곡을 두 개를 들었으니까요. 바이올린 또 어려운 곡의 둘째 과라면 서러운 분이 이제 파가니니의 곡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들을 곡은 그나마 그 중에서는 굉장히 듣기 좋은 그렇게 기교가 많지 않은 그러한 곡입니다. 역시 한수진님이 연주를 했고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6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6번 듣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거 분명히 드라마에서 나온 곡인데, 예,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도 조금 계실 텐데요. 네, 그 유명한 1995년에 대히트를 쳤던 SBS 모래시계의 삽입곡입니다. 혜린의 테마로 사용이 되면서, 예, 굉장히 널리 알려졌죠. 심지어 뭐 클래식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선율은 거의 다 안다고, 예, 보실 수가 있는데, 바로 파가니니의 곡이었습니다. 파가니니가 그런데 바이올린을 너무 이제 어려운 곡들을 많이 작곡하다 보니까 그 파가니니의 선율을 가져다가 변주곡이나 이러한 베리에이션을 한 곡들이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파가니니 베리에이션, 피아노 곡으로, 예,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예, 파가니니 변주곡을 한번 듣고 오시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 다 함께 피아노 곡으로 파가니니 변주곡을 한번 듣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바가니니 주제에 의한 편지곡, 네, 비톨트 루토 수압스키 작곡의 곡이었습니다. 이분은 폴란드를 대표하는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프레드릭 쇼팽 이후에 20세기에 네, 폴란드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지휘자이고요. 이 작품은 1941년에 네, 작곡된 곡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멜로디를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흥겨우면서도 멋있는 네, 그러한 곡을 작곡을 한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들려드렸고요. 사라사테 파가니니 관련된 곡을 지금 몇곡 듣고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파가니니야라는 곡을 역시 클라라 주미강의 연주를 한번 듣고 오시면서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시죠.

클라라 주미강님께서 연주하신 파가니니아나 듣고 오셨습니다. 이 파가니니아나는 러시아 태생의 미국 바이올리니스트인 나탄 밀스타인이 1941년에 작곡한 이 바이올린과 피아노용 판타지 환상곡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은 바이올린의 전설적인 거장, 계속 말씀드린 네, 니콜로 파가니니의 여러 작품과 주제를 네, 자유롭게 엮어서 새롭게 재탄생시킨 곡인데 어떻게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사라사테 그리고 파가니니에 관련된 여러 곡들을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곡 정도밖에 들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마무리 곡은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도록 먼저 브루클린 듀오라는 클래식 그룹이 연주한 캐논, 우리에게는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색다른 또 편곡과 연주로 캐논 인디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요한 파할벨의 캐논 D장조를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새롭게 편곡한 버전. 네, 브루클린 듀오의 캐논 인 D 듣고 였습니다. 2019년에 발표됐습니다. 네, 현대에 가장 인기 있는 캐논 연주곡 중에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1억 회 넘는, 1억 회가 넘는, 네, 그러한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죠. 네, 대단합니다. 네, 브루클린 듀오는 마니 레어드 그리고 패트릭 레어드 두 부부 음악가가 결성한 클래식 크로스오버 듀오인데, 이 마니 레어드는 피아노 그리고 패트릭 레어드가 첼로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네, 두 사람 줄리어드와 이스트먼 음악학교 출신이어가지고 네, 클래식뿐만 아니라 팝 그리고 영화 음악을 첼로와 피아노 편성으로 예, 아름답게 편곡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네, 여러분, 오늘 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어느새 또 여러분들과 작별할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남은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끝곡으로 이루마의 메이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작별하겠습니다. 저는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의 가뿐한 DJ 둘리였습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광대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빨간 코, 커다란 웃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익살스러운 모습. 하지만 그 화려한 분장 뒤엔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울고 있는 얼굴. 사람들 앞에서는 즐거워 보이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한없이 쓸쓸해지는 얼굴.

바로 그 이중적인 얼굴을 캔버스에 담아낸 화가가 여기 있습니다. 화려했던 인기의 정점에서도, 쓸쓸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는 늘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에서는 이 화가의 작품 속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작품들을 방송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티븐 산체스의 I Need You Most of All 오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풀치님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하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와, 비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그죠? 뭐 그냥 화창하게 갠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장마철의 뭐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너무 습하다 보니까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좀 이렇게 짜증낸다거나, 동료 간에, 또 가족들끼리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뽀송뽀송하게, 고슬고슬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84번째 미술편이에요. 미술편인데, 사실 지난 그 미술편에서 세계의 명화 속 숨은 소름 돋는 이야기, 그 시리즈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 방송에서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작품을 미처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슨트를 해드리지 못했던 3부를 오늘 이어서 3부 순서에 그대로 이어붙이게 할 겁니다, 여러분. 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앞에서 이게 또 길어지면 오늘도 못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러다가 저그 3부가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프레고나르의 작품인데 프레고나르 그 무덤에 가서 석고대죄 해야 할 판이에요. 오늘도 만약에 방송 못하면. 네,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안 하면 되는데. 아, 그래서 아닌데 쓸데없는 소리도 뭐 쓸데없는 소리고 뭐고 할 말은 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제가 원래는 오늘 사실은 눈치채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음악편을 했으니까 오늘 영화편이죠, 그쵸? 문학, 미술, 음악, 영화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니까 사실은 오늘이 84번째 영화편을 영화 순서를 나가야 맞는데 영화 이야기가 맞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다 보니 뭔가 계속 틀에 짜여진 정형화된 쳇바퀴 돌듯이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죠? 영화했으니까 오늘은 미술해야 되고. 음악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런 어떤 틀에 박힌 방식을 좀 타파하고 싶어서 그때그때 제가 조금 더 오늘 이런 주제가 꽂혔다. 뭐, 오늘은 영화를 하고 싶어. 오늘은 음악을 주제를 다뤄야겠어. 라고 할 때는 그때그때 제그 영감에 탁 꽂힌 그 주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좀 프리하게. 그렇죠? 이런 형식에 굳이 얽매이고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뭐 미술, 오늘 미술편이겠지? 왜 미술편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근데 그런 거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다. 와, 왜 오늘 영화 할 차례인데, 아, 나 오늘 영화 무슨 영화일지 너무, 너무 기대돼. 아, 너무 궁금해. 막 이렇게 학수고대 하면서 오매불망. 기다리시는 분이 기다리셨던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딴 얘기 하네요. 자, 주목, 레드썬.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명화 속 숨은 소름 돋는 이야기 2탄 준비했는데 1, 2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준비했어요. 이제 20세기 프랑스 화단에서 마지막 구상 회화 작가로 불렸던 베르나르 뷔페라는 작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는 작가는 아니에요. 그쵸? 2019년도인가요? 2019년도와 26년도에 제 기억에 그 예술의 전당에서 회고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두번 정도. 그때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 회고전 두 번의 회고전을 계기로 좀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 뷔페라는 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뭐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았죠, 훨씬. 어쨌든 오늘은 이 화가의 그 작품 그리고 생애를 한번 돌아볼 거예요. 그 숨은 이야기, 작품의 서사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화가의 인생과 작품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왜 그가 이 프랑스에서 그토록 뜨거운 사랑과 논쟁을 동시에 받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카소가 질투를 했다고 할 정도로 현대미술의 거장인 피카소가 질투를 했다니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특히 그가 평생 그려낸 광대 시리즈, 서커스. 이 주제 속에는 인간이 가진 두 얼굴,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으로 감춰진 진짜 모습에 대한 깊은 은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 그의 작품 가운데 조금 더 서사가 도드라진 작품을 초이스해서 그 작품의 숨은 이야기, 그리고 뷔페의 일생, 또 평생의 뮤즈이자 아내였던 아내였던 아네벨과의 사랑 이야기까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로고송 듣고 와서 1부 이야기 바로 이어갈게요.

0: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1: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 84번째 미술편 준비했어요. 세계의 명화 속 숨은 소름 돋는 서사 2탄입니다. 자, 1부 들어갈게요. 자, 20세기 프랑스의 마지막 구상회화 작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르나르 뷔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많이 알려진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좀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실 텐데 살아생전의 한 인터뷰에서 본인을 어떻게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뷔페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광대일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는 자신이 그렸던 그 광대나 서커스의 테마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면과 외면의 이중성에 대한 함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 살아온 인생도 약간 광대처럼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좀 간극이 큰 삶을 살아온 그런 뷔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베르나르 뷔페는 50년이라는 끼나긴 시간 동안 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마주하는 일상 속의 사물이나 사람 그리고 본인의 초상을 끊임없이 이제 캔버스에 이렇게 담아냈는데 이 화가가 평생 단 한 번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캔버스 위에 떠난 지옥여행인데요. 오늘 1부에서는 그 뷔페가 그려낸 작품들 가운데 제 나름대로 흥미진진하다고 초이스한 작품 바로 죄송합니다. 좀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요즘 에어컨 바람을 많이 써서 그런지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소재로 한 단테의 지옥, 지옥에 떨어져 얼음에 갇힌 사람들 바로 이 작품입니다. 1976년 뷔페의 나이는 48이었는데 이미 이 젊은 시절 피카소의 라이벌이라 불리며 프랑스 화단을 뒤흔들었습니다. 45이라는 이른 나이에 아카데미 데보자르 회원으로 선출된 만큼 화가로서도 절정에 서있던 시기였는데요. 그런 그가 어느 날 붓을 들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지옥이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데모노 단테 알리기에리가 쓴 불멸의 서사시 신곡인데요. 힐링아트 도슨트에서도 일부 힐링아트 도슨트 1부 때 제 단테 신곡을 도슨트 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까마득 갑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곡은 지옥,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세 개를 순례하는 대서사시죠. 주인공 단테는 길잡이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를 받아서 죄인들이 벌을 받고 있는 지옥의 9개의 그 원을 차례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뷔페는 이 방대한 세계 가운데 그죠? 오직 지옥편, 연옥도 천국도 아닌 지옥편을 선택합니다. 오직 지옥이었다는 점, 가장 뷔페답게 만드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뷔페는 좀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온몸으로 그 전쟁의 참혹함을 본인이 목도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여기에 더해 그를 화가의 길로 이끌었던 어머니마저 이 뷔페가 20살이 되기 전 뇌종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였는데 뷔페한테는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곁을 떠나게 됐으니 상심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니까 뷔페에게 이 지옥이라는 세계는 달리 어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한 감정이고 상황이었던 셈입니다. 전쟁과 죽음, 또 상실과 고통이라는 주제는 뷔페가 데뷔 이후부터 줄곧 그려왔던 화두였고 1976년 단테의 신곡 중 그 지옥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초이스해서 지옥에 떨어져 얼음에 갇힌 사람들, 바로 이 작품을 탄생시키죠. 이 그림은 단테의 지옥에서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아홉 번째 원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는 거대한 얼음 호수인 코키토스. 네, 코키토스 맞나요? 코키토스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배신자들이 벌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을 배신한 사람, 조국을 배신한 사람, 은인을 배신한 사람, 그리고 주군을 배신한 사람들이 몸의 일부 혹은 전신이 꽁꽁 그 얼음 속에 갇혀서 영원히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벌을 받는 곳이죠. 그리고 가끔 예전에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화탕지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팔팔 그 물처럼 끓는 불 속에 이렇게 빠뜨리는 이런 그 지옥의 형벌을 본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이제 뜨거워서 못 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추워서 못 사는 거죠. 얼음 지옥이니까. 저는 화탕지옥을 선택하랍니다. 그 더워서 떠 죽을래 얼어 죽을래면 저는 떠 죽는 편입니다. 아, 추위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네, 그 초록창에 지옥에 떨어져 얼음에 갇힌 사람들, 베르나르 뷔페 작품 지옥에 떨어져 얼음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작품을 한번 검색을 하셔서 이 작품을 보시면서 도슨들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곳인데 뷔페는 바로 그 장면을 캔버스에 옮겨낸 거죠. 화면 속에는 이게 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이 아주 날카롭고 막 이렇게 뒤틀린 자세로 그 얼음 사이에 갇혀 있어요. 정말 옴짝달싹 못하게 퀭하게 들어간 눈, 초점이 없는 눈, 그 겁에 질린 눈, 그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 또 마치 얼어붙은 그 채로도, 몸이 얼어붙은 채로도 끊임없이 그 안에서 막 몸부림치는 듯한 이런 경직된 몸짓까지 굉장히 날카롭고 거친 선으로 표현된 인물들 사이로 뾰족뾰족한 얼음 결정들이 화면, 캠퍼스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우, 보기만 해도 네, 춥네요.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 서슬시 퍼런 냉기가 보는 이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죠. 그런데 이 아비규환 같은 장면 한가운데 흰옷을 입은 인물이 조용히 서 있는 게 보여요. 이제 미술사학자들은 이 인물을 단테 혹은 그를 인도한 베르길리우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글쎄요. 지옥의 참혹함을 그저 이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 덕분에 이 그림이 그 단순히 어떤 공포, 무서움을 두려움을 넘어서 인간의 죄와 벌에 대한 뭔가 심판을 하는 것 같은, 그렇죠? 굉장히 깊은 그 너머의 사유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뷔페가 평생 몸담았던 이 목격자파, 그렇죠? 목격자파. 말이 좀 이상한데 업저버, 관찰자. 이 프랑스어로는 옴테모앙, 옴테모앙이라고 한다고 해요. 즉 라파엘 전파나 뭐 인상주의처럼 특정 유파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대 화가인 베르나르 로르즈 그리고 앙드레 미노 등과 함께 시대의 목격자로서 그림을 그리겠다며 결성한 어떤 한 그 그룹이죠. 커뮤니티, 그룹의 정신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 그림에 등장한 그 이제 하얀 옷을 입고 딱 관찰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뷔페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건 언제나 무엇을 목격하고 기록하는 행위였고, 그런 그에게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죄와 벌의 세계, 이 지옥이야말로 가장 뷔페다운 소재였던 셈이죠.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두고 베르나르 뷔페가 평생 그려온 죽음과 고통, 고독이라는 주제가 마침내 하나의 완결된 세계관으로 응축된 작품이다 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지점은 뷔페가 유독 이 작업을 말년이 아닌 정말 한창 명성과 실력이 뿜뿜하는 무르익는 시기에 완성했다는 점인데요. 이미 뭐 당시에 대가의 반열에 오른 화가가 스스로 가장 어둡고 침울하고 고독하고 비참하고 참혹한 세계로 아주 주저없이 뚜벅뚜벅 겁도 없이 들어갔다는 지점. 자신의 그림 인생 그러니까 그림 인생의 전체를 마치 돌아보는 듯한 그런 그 뷔페 나름대로의 방식이지 않았나. 굉장히 좀 철학적인 사유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단테의 지옥, 지옥에 떨어져 얼음에 갇힌 사람들은 문학과 회화가 만나 탄생한 그러니까 문학과 회화가 만나 탄생한 걸작이면서 동시에 뷔페라는 화가가 평생 품고 있던 전쟁의 상은 고통, 결핍, 어둠과 불안함 이런 감정들,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그런 감정들, 네거티브한 그런 감정들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가장 응축된 형태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어둡고 강렬한 세계를 그려낸 화가 베르나르 뷔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성장 배경과 파란만장했던 인생, 그리고 평생의 뮤즈였던 아내, 아내벨과의 사랑 이야기까지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디, 이사랑, 로이킴, 스마일보이.

네, 여러분은 지금 친절한 진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오늘 84번째 미술편 세계의 명화 속 숨은 소름돋는 서사 2편, 예, 2탄 듣고 계십니다. 베르나르 뷔페의 이야기, 작품 이야기, 사랑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자, 그 단테의 지옥을 그린 뷔페를 이제 1부에서 만나보셨는데 이토록 어둡고 강렬한 세계를 그려낸 이 뷔페라는 화가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부터는 뷔페가 태어나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시간순으로 좀 이렇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나르 뷔페는 1928년 파리에서 태어납니다. 예술가들의 블랙홀이라는 그 파리에서 태어나죠. 아버지는 가정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고 대신 어머니가 어린 뷔페의 그림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뒷받침 해주었다고 해요. 서포트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나치가 점령한 파리의 야간학교에서 대생을 익히는 이 소년 뷔페는 15살이 되던 해에 프랑스 최고의 미술학교인 에콜 데 모자르의 조기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간 거죠. 똑똑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앞다투어 칭찬할 만큼 그의 재능만큼은 확실했는데 그 무렵 뷔페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1부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불과 석 달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인데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매주 그 뷔페의 손을 잡고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그런 어머니를 잃은 뷔페는 이후 학교도 그만두고 철저히 혼자서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해나갔다고 합니다. 훗날 그는 나는 살기 위해 그림을 그렸다 라고 회고한 바 있죠. 전쟁의 폐허와 어머니의 죽음, 이 두 가지 큰 상실이 뷔페의 특유의 그 무채색과 냉랭한 화면을 뚫고 나오는 그 굉장히 차가운 기운, 그렇죠? 검은 직선, 거친 이런 그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에너지들이 평생 그의 시그니처가 된 날카로운 선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살이 되던 1947년 뷔페는 첫 개인전을 열

그리고 딱 1년 뒤인 1948년 20살의 나이로 프랑스 최고 권위의 비평가상을 수상하며 이 화단에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이후에 그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폭발적. 그 신드롬급이었죠. 26살이 되기도 전에 르누아르가 평생 그린 그림보다 더 많은 작품을 완성했다고 할 정도로 뷔페는 엄청난 다작의 화가였고 28이라는 이른 나이에 이미 100만 장자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고급차, 제규어나 롤스로이스 같은 차를 즐겨 탔다고 하고 성 있죠, 성. 김씨, 이씨 그 성 말고 캐슬. 그 성을 구입해서 휴가나 평상시에 그곳에서 휴가를 지내다 온다거나 생활을 했을 정도로 뭐 굉장히 플렉스한 생활을 좀 한 것 같아요. 여유로운.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스타 화가였던 셈이죠. 그런데 얼굴도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특히 코가 굉장히 이게 도드라져 보이는데 이게 딱 봐도 그 잘생긴 프랑스 사람, 프랑스 전형의 미남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부인 되시는 우리 아나벨 여사님도 굉장히 또 미인이시더라고요. 소설가이고 또 배우이기도 하셨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인기를 누리던 시기에 뷔페 곁에는 한 남자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프랑스 패션계의 거물이 되는 피에르 메르제였는데요. 이 두 사람이 1950년부터 무려 8년 동안 연인 사이로 함께 지냈다고 알려져 있죠. 동성 연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1958년 메르제는 뷔페를 떠나서 당시 22살의 젊은 유망한 디자이너 입생로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뷔페 버리고 입생로랑한테 간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 가운데 하나를 또 한 번 겪게 된 뷔페는 바로 그 해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바꿔 놓을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진작가 류크 포넬의 모델 제안을 받고 나간 자리에서 운명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죠? 그 단테가 만났던 메르사체처럼 이렇게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그 파리 생제르맹 네프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불리던 소설가이자 배우이자 상숑 가수였던 말 발음이 왜 이러죠? 가수였던 아나벨 슈아브라는 여인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아나벨 역시 부모님을 모두 비극적으로 떠나보낸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슷한 상처를 지녔던 두 사람은 그야말로 첫눈에 띠로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만난 지 불과 몇 달 만인 1958년 12월 12일 12.12 사태네요. 죄송해요. 네, 전격적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후 두 사람은 뷔페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무려 40년을 함께 동반자로 지내게 됩니다. 아나벨이 글을 쓸 때면 뷔페가 옆에서 사파를 이렇게 그려주었고 뷔페가 전시를 열 때면 아나벨이 서평을 써줄 만큼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조력자이면서 또 영감의 원천이자 뮤즈가 되어줬다고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이상적인 부부 아닙니까? 전 정말 이렇게 서로 친구처럼 또 일할 때에도 서로에게 뭔가 힘이 되어주는 그냥 말로서만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이렇게 메꿔주고 도와주는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약간 파트너십 부부이면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정말 이상적인 부부관계이지 않나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또 이상한 소리 하기 전에 넘어가야죠.
제 입을 제 스스로 틀어막아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안 말려주니까. 자, 뷔페는 이런 아나메를 수없이 화폭에 담습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얼마나 그리고 싶겠어요. 그쵸? 자랑하고 싶고. 1959년부터 61년 사이에 그려진 드레스를 입은 아나벨 등 이른바 이 아나벨 시리즈는 이전의 여인 초상화들과는 비교했을 때 한층 더 사실적이고 섬세하면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늘 무기력해 보이던 뷔페의 그 인물들과는 달리 작품 속 아나벨은 생동감이 넘쳐 흐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네. 관심 없는 사람 그리는 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는 거하고는 이 눈빛부터가 달라지는데. 그렇죠? 네.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 붓 끝에 묻어났겠죠. 사랑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2002년 아나벨이 쓴 글을 보면 뷔페를 향한 여전히 애정이 느껴지는 고 글이 있어요. 그가 그려준 나의 초상화를 볼 때면 나는 절대로 늙지 않을 것이며 살찌지 않고 추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 자신에게 이야기한다. 그가 나를 사랑했던 그대로 있을 것이다. 고마워요. 당신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고 글을 남겼다고 하고 또 그 다음 해에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또 빙의해서 할게요. 나는 다시 한번 위대한 화가 베르나르 뷔페에게 변함없는 존경심과 사랑을 보냅니다. 그런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지나치린 만큼 자랑스럽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일기에 썼는지 어디 기고문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나벨이 공개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좀 자주자주 한것 같아요. 그리고 뷔페는 1963년 그만큼 남편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뷔페는 1963년 3년 4월 15일 모든 것을 아내에게 남긴다는 유서의 내용을 글이 아닌 정물화 한 점으로 그려서 남깁니다. 그러니까 정물화에 이 글을 유서의 내용이 담긴 글을 정물화에 쓴 거예요. 근데 이 그래서 이 그림은 훗날 유언장 정물화로도 불리면서 이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제 세 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해요. 아이를 낳지 않고 입양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양을 하는데 딸 둘에 아들 하나. 딸 미르지니는 1962년에 입양을 하고 또딸 다니엘은 1963년 연년생으로 이렇게 입양을 하고 1973년에 그러니까 10년 후에 아들 니콜라를 입양합니다. 그래서 일남 이녀를 이제 슬하에 두게 되는 거죠. 가정을 꾸린 뷔페는 이 시기 1960년대에 서커스와 광대를 주제로 한 연작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나요? 뷔페라는 질문에 글쎄요, 나는 광대로 기억되고 싶어요라고 답변한 바로 그 시리즈죠. 네, 광대 시리즈. 인간의 내면과 외면, 웃음과 슬픔, 그렇죠? 이런 이중성, 슬픔과 기쁨, 이중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담아낸 주제가 바로 광대였죠. 그리고 이 무렵부터 뷔페는 브르타뉴 지방의 풍경도 꾸준히 이제 화폭에 담기 시작하는데 어머니를 이제 추억하며 그렸던 평온하고 잔잔한 브르타뉴 바다는 훗날 그가 1999년에 타계를 하는데 그 마지막 99년에 그렸던 그 사망하기 직전에 그렸던 브르타뉴의 폭풍이라는 그 작품에서 굉장히 격정적인 풍경으로 휘몰아칩니다. 아내인 아나벨은 그림을 보자마자 그 뷔페의 죽음을 자살을 직감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림이 어두워요. 이 바닷속으로 침몰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이 폭풍의 한가운데에 침몰하는 노란 배로 표현한 바로 그 작품입니다. 또한 거친 직선으로 표현한 건축물과 도시 풍경화 그리고 강렬한 원색이 도드라지는 인물화 작업도 꾸준히 이제 이어가죠.
그런가 하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또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또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단테의 신곡 지옥편까지 거장들의 문학 세계를 자신만의 화풍으로 재해석하는 대작들도 또 많이 남겨요. 이렇게 어쨌든 다작을 하면서 또 상업적으로도 꽤 성공한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이런 커리어를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정작 프랑스 화단 그 주류 미술계에서의 평가는 아주 냉혹하고 차가웠습니다. 그 당시에 전후 프랑스 화단은 이미 그 추상미술에 완전히 돌아선 시기에도 아직도 그 뷔페가 구상회화를 고집했기 때문에 이제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 뷔페가 주로 활동하던 시기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인데 이미 1940년대부터 유럽 프랑스를 중심으로 앵프로멜, 그러니까 형식이 없는 그림, 추상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캔버스에서 상, 이미지가 사라지는 거, 밀어내는 걸 추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추상회화, 형식이 없는 앵프로멜 계열이 그 하나의 그 미술 사조처럼 대유행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 모두가 다 그러니까 예스 할 때 나 혼자 노한 거야. 그러니 주변에 그 예스 하는 사람들이 요 뷔페를 고운 시선으로 보진 않았겠죠. 쟤 뭐지? 맨날 그림을 엄청 그려야 되는데 또그 당시 본인들이 그 추구하는 이런 추상회화에 비해서 구상회화는 약간 낡은 방식, 옛날 방식, 촌스러운 방식. 이제 이런 의식이 팽배해진 거예요. 그 주변, 우리 그 화단의 그 화가들,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좀 무시를 하기도 하고, 좀뭐 왕따 아닌 왕따가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때 그 우리 현대미술의 3대 거장이라고 할수 있는 뭐 피카소, 몬들리안, 또 누굽니까? 칸텐스키. 요런 화가들도 추상회화를 고집했고 그 기조를 따랐던 화가들인데 그좀 옛날 방식의 그 구상회화를 고집하는 그 뷔페가 뭐 곱게 보였을 리는 없죠. 그래서 왕따, 집단 왕따를 좀 당하고 비아냥거림을 당했다. 나중에 이제 파킨슨병에 걸려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 결국은 뭐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만 그런 병에 걸리기까지도 이런 그 주변에서 받았던 사람들로 받았던 스트레스가 정말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왜 그렇게 구상회화를 고집했는지는 제가 뷔페를 만나지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구상회화가 돈은 돼요. 돈은 되는데 사실 이 사람이 이 28에 백만장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뭐 돈이 궁해서 돈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않고 본인 나름의 어떤 예술적 철학이 세계관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귀스타브 크루베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존경했다고 합니다. 뷔페가. 크루베 자체도 실존주의 화가이면서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잖아요. 크루베가. 그러니까 사실주의와 이 추상하고는 완전히 이게 대립이 되는 양산인데 그래서 존경하는 화가가 크루베였다는 점도 그렇고 그래서 더그 구상회화를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피사체를 고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로서의 성취는 꾸준히 인정받아서 1971년에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그 유명한 레지옹 도네르 훈장도 받았고 1974년에는 불과 46세 나이로 아카데미 대 모자르의 회원으로 아카데미 대 모자르 회원으로 선출되었다고 합니다. 아, 불어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반세기 가까이 붓을 놓지 않았던 뷔페에게 1997년 파킨슨병이라는 잔인한 진단이 내려집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예전처럼 정교한 선을 그을 수 없게 된 현실 앞에서 화가로서 얼마나 절망했을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려운데요. 그 6달 동안 무려 24점에 달하는 이 죽음을, 25점인가요? 25점에 달하는 죽음을 주제로 한 해골 연작 시리즈를 완성합니다. 요 즈음이 그가 그 생일 마감하던 1999년에 굉장히 많이 그리죠. 요 해골 연작 시리즈를. 이 그림 속 해골들은 옷을 벗고 있거나 기도를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도 하고 심장이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기도 한데
또 막 장기가 이렇게 돌출돼 있기도 하고 태아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뱃속에 굉장히 좀 기괴하기도 하죠. 실제로 뷔페는 요 그 죽음 연작을 그리면서 그럴 때 파킨슨 병이 이제 악화돼서 오른손을 거의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손을 겨우 붙잡고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그 작업하는 모습을 본인의 그 아들 아까 니콜라라고 했죠. 입양한 그 니콜라에게 영상으로 남겨놓으라고 찍으라고 했다고도 합니다. 즉 아까 그 심장 그려진 해골 그림을 보면서 느낀 건데 뭔가 아직 나 말짱해. 나 열정 죽지 않았어. 나 베르나르 뷔페야. 이것 봐. 이렇게 미친 듯이 뛰고 있잖아. 나 죽지 않았어. 나 아직 살아있어. 마치 죽음과 맞짱 뜨는 듯한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한 생에 대한 강렬한 의지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1999년 10월 4일 베르나르 뷔페는 자신의 화실에서 검은 비닐봉투를 뒤집어 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은 예술가가 아니라 화가라고 고집스럽게 말한 그에게 파킨슨병으로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겨우 그려나가는 삶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삶이 본인에게는 더 비참했나 봅니다. 밀레니엄을 코앞에 두고 영원한 20세기의 구상 화가로 남는 길을 선택한 외롭고 고독한 한 광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뷔페는 살아생전 무려 8천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평가는 서서히 뒤바뀌기 시작하죠. 2016년 파리 근대미술관에서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과 2024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회고전이 열린 바 있고 굉장히 성황리에 전시가 막을 내려서 늦게나마 이 훌륭한 화가가 또 재조명을 받게 되고 있죠. 받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일화로 그 당시 제가 기억할 때 그 전시 타이틀이 샤갈, 달리, 그리고 뷔페. 아마 이 타이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람객들이 샤갈하고 달리는 너무 잘하는데 도대체 뷔페가 뒤에 있어서 달리하고 그 샤갈 보고 나면 뷔페 공짜로 주나요? 뭐 이런 문의를 하는 관람객들도 있었다는 뭐 그런 썰이 있는데 글쎄요. 예,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뭐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그 정도로 몰랐던 거죠. 어쨌든 그랬던 뷔페가 이제는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그의 작품이 재조명받고 그의 삶이 알려지게 돼서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 그의 그림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강렬하게 붙잡는 이유는 어쩌면 그가 평생 그 가장 솔직하고 또 가장 치열하게 자신의 고독, 불안, 우울, 결핍, 절망, 이런 그 네거티브한 감정들을 꾸밈없이 작품에 투사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어떤 의미에서 내 그림은 내 인생의 모든 단계를 관통하는 실과 같아서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 삶은 계속된다. 네, 이 문구가 전시장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전쟁 같고 폭풍 같은 그의 치열한 삶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요 메시지가. 자, 여기까지가 준비한 베르나르 뷔페의 삶과 작품 그리고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 타이틀은 소름 돋는 서사였는데 소름까지는 돋지 않았고 네, 좋은 화가 네, 한 사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다, 또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어느 정도 좀 수학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희망을 가져보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소름 돋는 그림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소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방송 끝나고 스튜디오 문을 나서면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이 어마무시한 더위인데요. 내일 토요일이 중복인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올해는 중복하고 말복 사이가 무려 20날이나 벌어지는 이른바 월복이라는 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더위가 예년보다 훨씬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올여름엔 온열질환으로 응급실 찾는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하죠. 햇빛이 가장 뜨거운 한낮에는 가급적 바깥 야외 활동 좀 자제해 주시고 또 내일 중복이니까 삼계탕이나 장어 등 뜨끈한 보양식 한 그릇으로 지친 몸, 마음 든든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림 속 인물들이야 캔버스 안에서 얼마든지 지옥도 맛보고 폭풍도 맛보겠지만 우린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쵸? 지금까지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1: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2: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책 한 권을 읽는 일은 때론 한 사람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는 일과 같습니다. 나와는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 나와는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마음까지 책을 통해 만나게 되는데요. 혼자 읽은 책이 한 사람의 생각에 머문다면 함께 읽은 책은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대화로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 메가헤르츠 커뮤니티 천천만만 니맘 내맘의 홍익맘 홍디입니다. 오늘은 책을 함께 읽고 질문하며 서로의 삶과 생각을 나누는 우리 동네 북클럽 나의 계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천천만만 니맘 내맘에는요. 나의 계절을 함께 이끌고 계시는 써니님, 가드님, 네이처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1: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네. 세 분을 모시니까 스튜디오가 환해지네요. 자, 오늘은요. 나의 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세 분이 어떤 마음으로 모임을 이끌고 있는지, 그리고 책으로 맺어진 관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노래 듣고 다시 오려고 하는데요. 홍디가 준비한 첫 곡은 마음을 건네는 일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노래하는 곡입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마음. 마음 듣고 다시 오려고 합니다.